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1: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0: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오지 분기점 부근 1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는데요. 그 여파 남아있습니다. 계양나들목에서 노오지 분기점 사이 2km 구간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구리에서 토평, 또 송파에서 성남 사이도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가 한남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한남대교 부근까지 정체인데요.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 5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지점 뒤로 강남대로 방면 진출 차량들이 몰리면서 뒤로 정체가 심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큰 정미소가 하나쯤은 있었죠.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이상하게 눈이 오셨습니다. 마당에 늘 벽안 달려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유난히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이맘때쯤이면 연신 들려왔죠. 한 해 동안 애써 지은 농사가 정미소에서 뽀얀 쌀이 되어 나오면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는데요. 흰 쌀밥보다 더 환한 미소였죠. 쌀떡엔 햅쌀이 차고 쌀 한 가마니가 참 든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가끔 그 시절의 정미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이런 장면 남에 드신가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한 함천의 폭송. 9월 18일 금요일 첫 곡 이한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으로. 예전에는 쌀이 떨어지면 이웃집에 쌀을 꾸러 가는 일도 흔했잖아요. 마트에 갔더니 문득 햅쌀이 눈에 띄더라고요. 야, 햅쌀이 나오는 걸 보니 가을도 제법 무르익었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미소에서 갓 도종한 쌀을 보며 가을을 느꼈다면 지금은 마트에 진열된 햅쌀을 보면서 아, 가을이 왔구나 그런 걸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바쁘게 움직였던 걸음을 잠시 늦추고 가을 익어가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신의 폭송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이죠. 산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할 건데요.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TBS 라디오 함천의 복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죠. 어떻게 오냐고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곡표도 있고요. 사진 있고요. 공연 정보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사연곡, 신청곡 등등 또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내일 저희가 부평에서 만날 수 있나요? 김혜지 아나운서 오면 좋겠네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0: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0: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부터 성수대교까지는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이후로도 정릉램프에서 종암분기점 사이와 성동분기점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지점에서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는 밀립니다.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조남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도 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합실의 폭성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두 시간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계정에 나옵니다. 오늘도 시간 행복했습니다. 전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에는 이 구간 고장

차 때문에 정체가 심했는데요. 지금은 사고 차량으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서강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원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방면으로 신내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어서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개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찰 보안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향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최근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24에서 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료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9일 서울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몰 등 25곳에서 6인 가족 기준 차례상 성수품 34개 품목의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 3개 유통업태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5.1% 상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 영향으로 채소류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평균 14.7%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애호박은 43.8%, 무는 24.9%, 도라지는 23% 각각 올랐습니다. 축산물은 평균 7.4% 올랐고 특히 돼지고기가 18.5% 상승했습니다. 동태살, 북어포 등 수산물도 6.2% 올랐고 과일류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 아시안게임의 20번째 대회가 이번 주말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일본 나고야의 미쓰오 공원 육상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엔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46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대회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난민팀을 포함해 만여 명의 선수단이 경쟁을 벌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1,05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항저우 대회와 비슷한 금메달 40개에서 45개로 종합 3위를 지키는 걸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깜짝 선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24일에서 27일 나흘간 서울 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이 무료 주차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김포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 습도는 4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가 교수입니다.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연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2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TBS 캠페인
6: Hello!
5: 니하오!
6: Bonjour!
7: 안녕하세요!
8: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7: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한동안 유행이었던 지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뭐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다 공개를 하게 됐다거나 부끄럽고 망신스러웠던 일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부끄럽다는 건지 그것이 남한테 알려지는 바람에 부끄러워졌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몬미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그 마음만큼은 진정이라고 하면 참 소중한 마음이죠. 아, 우리의 상처도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각자가 그 어려움을 견뎌냈고 회복해냈다는 표징이라는 점에서 꼭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순간 또 피식 웃음이 났던 순간 모두 애써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낸 소중한 흔적일 겁니다. 자, 내 몸의 상처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자신을 격려해 주시고 옆 사람의 상처는 또 뭘까? 그 사람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한번 그 사람의 얼굴도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주말을 한번 가져보시죠. 9월 18일 금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씨입니다. 정오의 티오로즈의 문을 여는 고정 코너 뉴스 브리핑 점심엔 이 뉴스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장슬기 기자와 함께하는 거고요. 또 MZ세대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는 영크크 트렌드 사전. 오늘은 역시 MZ평론가 예니 씨가 떡지순례 코스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떡지순례. 야, 떡. 야, 떡을 따라서 삼천리길을 한번 달려볼까요? 그리고 복잡한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분석해주는 동상이변 강전의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 변상욱 쇼 출발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점심엔 이 뉴스 미디어 오늘의 장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첫 뉴스는 뭡니까?
1: 뉴스데스크보다 뉴스공장입니다.
0: 아, 야, 뉴스데스크보다 뉴스공장. 뉴스데스크는 요 앞마을이고, 네. 뉴스공장은 여기 있던 마을이고요.
1: 그러네요.

0: 시사인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
1: 네.
0: 이거죠. 예.
1: 네. 시사인,
0: 정치인, 언론 매체 등등등을 조사합니다.
1: 시사인이 올해 뭐 창간 19년 맞아가지고 추석 때 이걸 조사를 하더라고요.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0: 예.
1: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가 이제 이걸 제일 눈여겨봤는데
0: 예.
1: 1위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0: 오.
1: 6.3% 나왔네요.
0: 예.
1: 2위가 MBC 뉴스데스크였어요.
0: 아하.
1: 3위는 KBS 9시 뉴스, 4위는 JTBC 뉴스룸, 5위는 SBS 8시 뉴스.
0: 예.
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시민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0: 네.
1: 그런 현상이 좀 반영된 결과인데요. 신뢰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방송사인지
0: 예.
1: 이것도 또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유튜브라고 답한 응답자가 19.1%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KBS, 3위는 MBC, 4위는 SBS, 5위는 라디오. 이렇게
0: 그냥
1: 나타났어요.
0: 뭐 회사입니까? 유튜브가 그냥 유튜브요, 라디오요 이렇게 대답을 했군요. 그러니까
1: 네.
0: 이 새로운 미디어와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1: 그렇죠.
0: 방송사들이 막 구분이 뚜렷하게 안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KBS인지
0: 예.
1: 유튜브 기반의 방송인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새는. 이런 결과가 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저번 달에 이제 시사저널에서도 매체 영향력에 대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여기 보면은 유튜브, 네이버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응답도 있었고
0: 오호.
1: KBS, MBC,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 이런
0: 예.
1: 게또 나란히 뒤섞여 갖고 답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0: 기자들도 이제 간판 뒤에 숨어가지고 뭐 그냥 안주할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그럼 유튜브끼리만 놓고 볼 때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1: 맞습니다. 근데 일단 무려 65.1%가
0: 예.
1: 유튜브 채널을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잘 모르겠다.
0: 열심히는 보는데.
1: 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외하고
0: 제외하고.
1: 가장 신뢰하는 유튜브 채널 1위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었고요. 2위는 매불쇼,
0: 예.
1: 3위는 전환길
0: 오,
1: 뉴스였습니다.
0: 전환길 뉴스가 3위.
1: 네.
0: 와, 그래요. 그럼 레가시 미디어 중에 제일 레가시로 내려가서 신문은 어떻습니까?
1: 네. 우리나라 신문 매체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는
0: 오.
1: 조선일보라고 말한 응답자가 10.8%로
0: 여전히
1: 가장
0: 조선일보, 예.
1: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한겨레, 3위는 동아일보, 4위는 경향신문, 5위는 중앙일보. 이 조사에서도 10명 중에 6명이
0: 예.
1: 신뢰하는 신문이 없다 혹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 여기도 뭐 이렇게 응답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모른다고 한 답변 비율이 24.5%로 가장 많긴 했는데요.
0: 예.
1: 그걸 제외하면은 MBC가 23.7%로 1위를 기록했고요.
0: MBC 역시.
1: 2위는 KBS,
0: 예.
1: 3위는 SBS, 4위는 JTBC, 5위는 TV조선 이렇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0: 예,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조선일보, 그다음에 한겨레가 오고,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오고, 그다음에 경향이 오고,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1: 그러네요.
0: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1: 네.
0: 이렇게 나가는 순위가 그렇게 나오는군요. 자, 오늘 대통령도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은
1: 네.
0: 누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1: 아, 이게 되게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하고 계신데
0: 예.
1: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0: 예.
1: 11.4%가 응답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위를 기록했어요.
0: 야, 예.
1: 이게 아마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0: 그렇죠.
1: 좀 주목도를 높였잖아요.
0: 확실히 인지도가 높아졌겠죠. 예.
1: 그게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2위가 이재명 대통령.
0: 예.
1: 그다음 3위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4위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0: 오호.
1: 5위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1: 여기도 역시 없다, 모른다, 응답 거절한 비율이 10명 중에 4명으로 나타났어요.
0: 예.
1: 신뢰하는 정치인이 없다. 그래서 이 조사 이렇게 보면서 사실 국회의원이 뭐 대통령 포함하면 300명이 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믿을 만한 정치인 한명 없다는 게 좀
0: 예.
1: 씁쓸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0: 예.
1: 손석희 전 대표가 이 시사인 조사가 한 20년 됐는데
0: 예, 예.
1: 계속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0: 예. 그럼 손석희 사장 대표가 1위.
1: 네.
0: 그 밑으로 한 3명만 더 하면

0: 또 누가 있을까요? 김호준 공장장은 들어갔겠네요.
1: 그렇죠. 예. 들어갔죠. 아니 저는 사실 손석희 앵커는 이제 은퇴를 사실 하셨잖아요. 뭐 물론 방송은 하시지만
0: 조금씩 조금씩 방송을 하니까.
1: 저는 사실 변상웅 앵커님 더 좋은데 1위는 손석희, 예. 2위는 김어준, 3위는 유시민.
0: 유시민, 아 유시민 작가가 들어갔고.
1: 예. 4위는 김진.
0: 김진.
1: 이분은 아, 예, 예. 채널A 기자.
0: 채널A. 예.
1: 5위가 전한길. 그다음 6위는 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그 김진 그분이 아, 그 나왔네요.
0: 아, 예, 김진 두 명입니다. 예. 네. 아, 재밌습니다. 그러나 전한길 씨도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네요. 나는 이쪽 그렇죠. 진영이니까 이쪽, 나는 저쪽 네. 진영이니까 저쪽 이런 냄새도 나고.
1: 맞습니다.
0: 예, 뭐 레가시 언론이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재밌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조사는 그 9월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아하. 참고하면 됩니다.
0: 아, 요 내용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1: 네. 네.
0: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1: 비상계엄 담화가 자장가인가입니다.
0: 아, 비상계엄 담화.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네. 항소심 재판에서 나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1: 네.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죠.
0: 예.
1: 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심 재판이 어제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어요. 근데 재판에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냐. 오. 굳이 담화까지 했겠냐. 옛날처럼 정부 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네. 계엄 공고해도 되는 걸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진짜 내란을 할 목적은 아니었다.
0: 예.
1: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니까 한번 경고한 거다. 아. 이런 맥락에서 한 변명이거든요.
0: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냥 확 쓸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내란했다 어쩔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1: 네.
0: 안 그런 것은 그냥 내가 겁 한번 주려고 그런 거지 뭐 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아.
1: 네.
0: 그렇게 따지면 네. 옛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싹 쓸어버립시다. 뭐 100만, 200만, 300만 정도는 좀 쓸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그거하고 비교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뭐 진짜로 80년 5.17 계엄하고도 비교를 했다면서요. 본인이.
1: 네. 그 이 재판에서 5.18도 거론하면서 그 당시에 신군부가 이제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예. 계엄을 선포했는데 당시에는 대국민 담화도 없었다. 장관이 그냥 이제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에다가 예. 칠판에다 이렇게 계엄 공지한 걸로 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치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어떤 발언도 했냐면 그래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적어도 밤 10시쯤에 그래서 내가 담화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두환처럼 계엄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0: 그러면 담화를 듣고 편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뭐 이런 얘기예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전 국민이 사실 담화 듣고선 그날 밤을 설친 거잖아요.
0: 잠을 못 잤죠. 예.
1: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담화를 듣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취지의 발언이잖아요.
0: 예, 대통령이 좀 혼란스러운 나라를 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야당을 완전히 잠재우는 내란을 계엄을 했으니까 자 국민은 이제부터 편안히 잠자다.
1: 네.
0: 이런 뭐
1: 그런
0: 논리가 되는데.
1: 사실 궤변인 거죠. 사실 윤석열의 그 계엄이 자꾸 이제 전두환 계엄보다 자기가 이제 좀 낫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전두환의 계엄보다도 문제가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0: 예.
1: 당시 전두환이 막 이제 압박을 해서 최규하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했었고, 그다음에 전두환도 이제 본인도 계엄을 했잖아요.
0: 예.
1: 그럴 때 보면은 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이제 냈다고 해요.
0: 예.
1: 근데 윤석열은 그 전두환도 이제 갖추려고 했던 그 형식적인 요건 이것도 갖추지 않아 놓고선 자기가 전두환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는 변명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대충 봐도 어떻게든 네. 사인을 받아내려고 그쵸. 가서 찾아가서 계속 몇 번을 설득을 하고 있죠. 예, 전두환이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자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장관들 의견도 안 듣고 다 훅 해치우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1: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0: 아,
1: 입니다.
0: 예. 9월 19일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기후 정의 행진이 열리는 네, 이 슬로건입니다. 예, 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1: 네, 그 경북의 경산에서는 9월 13일 날 기후 정의 행전이 있었고요. 예. 나머지 지역은 내일 오후에 이제 행진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충북, 강원, 경북, 뭐 지리산 일대에서도 하고 광주, 부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리거든요. 예. 서울의 경우는 12시에 사전 행사가 있고 3시에 이제 본 행진이 있습니다. 오.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환경단체뿐 아니라 이제 각종 시민단체, 예. 노동인권단체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제 대대적인 집회가 예상이 예. 됩니다.
0: 기후정의와 관련해서 예전에 있던 구호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1: 야, 맞아요.
0: 완전히 강하게 직설적으로 내리꽂네요.
1: 네. 이게 아마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서 AI 전환에 맞춰서 반도체 산업 진흥을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사실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AI랑 반도체 분야가 막대한 물과 전력을 그렇죠. 필요로 하는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도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 한국도 이제 4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가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각종 이제 기후 재난, 뭐 산사태라든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많아진 거죠.
0: 그렇죠. 예. 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엄청난 에너지, 그다음에 엄청난 이제 자원의 고갈,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거는 뻔한데 남의 나라가 바닷속에다 막 집어넣고 하는 걸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가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9월 19일 토요일 기후 정의 행진이 있는 날입니다. 다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연극 그 트렌드 사전 오늘도 MZ평론가 김혜리 씨와 함께합니다. 혜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소개할 MZ 트렌드가 아까 떡이라고 얘기했었어요.
1: 네. 떡. 오늘 제가 떡도 가지고 왔는데 오.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트렌드가 떡. 떡이 왜 요새 문제가 됩니까?
1: 떡이 심상치가 않아요. 떡지순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떡과 성지순례를 합친 말인데.
0: 아, 빵지순례처럼 떡지순례.
1: 맞아요. 네, 아. 전국에 있는 떡을 찾으러 이제 다니는 거죠. 그리고 떡게팅이라는 말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떡이 이제 딱 풀리면 떡과 티켓팅을 합쳐서 바로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니신다는 뜻이 아니고
1: 네.
0: 젊은이들이.
1: 네. 그리고 또 떡푼런도 있습니다. 떡집이 열기도 전에 오픈런이죠. 그러니까 떡과 오픈런을 합친 말인데 떡집이 열기도 전에 줄을 서서 떡을 먹게 되는 거죠.
0: 떡 하나 먹겠다고 오픈런. 네. 오픈런이라고 하면은 아침 일찍 간다는 뜻일 텐데.
1: 그렇죠.
0: 와. 요즘 떡이 맛있는 모양이네 진짜.
1: 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먹어봤는데 일단은 과일 찹쌀떡으로 유명한 한땡땡이라는 곳이 요즘 되게 예. 유행이에요.
0: 한땡땡. 예.
1: 네. 딸기나 뭐 샤인머스켓 아니면 제철 과일인 과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과일을 통째로 못지 않아
1: 네.
0: 떡 찹쌀떡 안에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어서 한입 이렇게 먹으면 과즙이 이렇게 탁 같이 나오면서 쫀득쫀득한 떡이랑 같이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팥이 아니라 또 다른 크림이나 요거트 크림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0: 한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네. 하는 집이 딱 한 집인가 두 집밖에
1: 아,
0: 없어가지고
1: 진짜요?
0: 예 가면은 뭐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1: 동란적이
0: 있었는데
1: 있었구나.
0: 이걸 누가 이렇게 사러 오나 했는데 이제는 이게 와 대세가 되는 거군요.
1: 맞아요. 평일에도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성수 본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작 전부터 대기줄이 있고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평일 오후에 대기팀이 150팀을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 떡집 앞에 150팀이 네. 와 있다고요?

0: 아, 이제 그림이 전혀. 아니, 저도 맨날 낙원동 근처에 떡집들을 돌고 다 하지만,
1: 네.
0: 떡집 앞에 줄선 거는 명절 때 아니면 본 적이 없는데.
1: 요즘도 그렇대요. 그리고 또 제가 맛있게 먹었던 게요 호박 인절미인데요.
0: 호박 인절미.
1: 호박 인절미가 이제 제일 처음 유행을 했던 게요 제품인데, 광주의 창땡떡이라는, 예, 요 떡이 아이유도 줄 서서 먹었더라고요.
0: 아이유는 하나 미리 좀 빼주시지. 아이유도 줄을 섰습니까? 아, 예.
1: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오는 길에 영동시장에서 호박 인절미가 있길래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한번 사와봤는데, 방금 밖에서 먹었는데 요 창땡떡 못지않게 맛있더라고요.
0: 떡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먹을 일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1: 네.
0: 여지껏.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잔치가 있잖아요. 또 아이들 뭐 시집 장가 보낸다든가 아니면 집안 어른들 때문에 잔치가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유명한 떡집을 찾아다니면서 주문을 하고 그랬는데 소식이 끊겼거든요. 두어 집은 망한 거죠. 정말 너무 어렵대요. 이 좋은 떡을 끝까지 어떻게든 안고 가려고 하나
1: 네.
0: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감동이네, 감동.
1: 또 그리고 피자설기라고, 피자설기요. 피자와 백설기를
0: 백설기를.
1: 합친 건데, 백설기 위에다가 피자 토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0: 자, 드셔보신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백설기
1: 네.
0: 위에 피자를 얹었다.
1: 피자 토핑을
0: 토핑을. 그럼 치즈도
1: 올려서,
0: 있고, 뭐
1: 그쵸. 뭐
0: 이것저것.
1: 햄이랑 페퍼로니랑 뭐 이렇게 있는데, 백설기의 그 포슬포슬하고 쫀득쫀득한 거에 그 피자가 어우러지는 맛이 사실 약간 상상이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데.
0: 왠지 피자 위에 백설기를 갖다 얹으면 될것 같긴 한데, 야, 진짜 어렵네. 아, 이건 못 먹어보셨다.
1: 네, 이게 부산 영도에 뭐 영도 땡땡떡집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져
0: 피자
1: 있는데,
0: 설기입니다.
1: 가격도 사실 1,500원에서 3,000원 정도래요. 되게 저렴하고 합리적이잖아요.
0: 소금빵 하나도 요새 얼만데.
1: 그러니까요.
0: 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재미난 발상을 했을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격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사실 소금빵 하나도 거의 뭐 되게
0: 예,
1: 비싸고,
0: 그렇죠.
1: 두쫑코 같은 경우에도 막 9,000원, 10,000원 이렇게
0: 예.
1: 넘었었잖아요. 근데 요게 떡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게, 물론 그 과일 찹쌀떡은 하나에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라서
0: 예.
1: 막 그렇게 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자 설기처럼 막 1,500원에서 3,000원대로 살수 있는 제품도 있고, 원래 떡 자체가 한두 개씩 막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다른 디저트 먹는 것보다 그냥 떡 하나 먹는 게 요즘은 진짜 가격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다.
0: 예.
1: 물론 맛있기도 하고요.
0: 사실은 빵한 두세 개 집어 먹으면 점심 한끼 값이거든요. 그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두쫑코도 떡이랑 식감이 되게
0: 아,
1: 비슷하잖아요.
0: 뭔가 쫀득 찐득. 아, 예.
1: 그러면서 뭐 카다이프 같은 재료가 들어가서 좀 비싸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대신에 우리나라 우리 디저트를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동안 떡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의 떡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참, 아, 격려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날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거뭐전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통을 뭐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뭔가 바꿔가고 바꿔가고 하는
1: 네,
0: 거네요.
1: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할메니얼이라는 말도 등장을
0: 잠깐만, 이것도
1: 하는데요.
0: 네. 할메니얼.
1: 할머니 입맛이다 해서 할머니와
0: 아,
1: 밀레니얼을
0: 밀레니얼과 할머니, 할메니얼.
1: 합친 말입니다.
0: 오.
1: 약과나 디저트, 뭐 인절미 떡처럼 요즘 옛날 세대가 즐겨서 먹었던 걸 요즘 세대가 즐겨서 먹는다는 뜻으로 좀 할메니얼이라는 말도 인기가 끌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벌써 매출이나 판매 이런 게 통계에 잡힙니까? 옛날부터 훨씬 많아진 거 이런 것들이?
1: 네, 국내 떡류 판매액이 2018년에 약 5,600억 원에서 2024년에 약 9,300억 원으로
0: 와, 100%.
1: 커졌대요. 네.
0: 거의 100%.
1: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떡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 뭐 컬리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8월까지 떡과 한과 카테고리의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0: 떡을 사려고 줄을 선다.
1: 떡게팅.
0: 그럼 전국의 떡집을 막 그냥 찾아다니는 겁니까? 진짜
1: 그렇죠.
0: 빵집 순례하듯이?
1: 네.
0: 대단하네요. 예.
1: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떡집까지 살리고 있는데 뭐 광주의 창땡떡, 영도의 뭐 영도 땡땡떡처럼 그 저 지역에서 유명한 떡집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으로도 오고 있어요. 또 백화점에서도 이런 떡집을 모아서 팝업처럼 열고 있고 실제로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본점에서 7, 8월에 떡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정도 250%. 늘었다고 합니다. 예.
0: 자, 예니 씨가 직접 먹어본 떡 중에 이거는 안 드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건 있어요?
1: 제가 많이 골라보세요. 먹어봤는데 네. 아, 다 맛있어서 고르기가 진짜 힘든데
0: 그래요?
1: 이 광주의 떡도 맛있었는데 또 시장에서 산 떡도 그에 못지않게 맛있었고 또 피자 설계도 궁금하긴 한데 제 최애는 한땡땡의 그 요거트 블루베리 모찌가 있거든요.
0: 요거트 블루베리 하니까 뭐 뒤에 커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찌가.
1: 네. 디저트처럼 진짜 상큼하기도 하고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안에 블루베리가 이렇게 탁탁 터지면서 과육이 씹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0: 거의 케이크에서 쓰는 어떤 베리에이션 방식을 그대로 떡으로 이제 옮겨온 듯한 네. 느낌인데. 와.
1: 제가 또 피자 설계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네. 피자 설계를 다음번에 한번 사와볼 테니까.
0: 그러면 제가 먹어본 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아무것도 없는 떡만 좋아하거든요. 네. 가래떡. 절편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먹었을 때 아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한 바퀴 돌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떡 하나로 전국을 여행하는 떡지순례 이야기였습니다 예니 씨가 직접 사온 다 먹지 말고 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MG 평론가 김예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1: 정치 이슈들을 샅샅이 뒤지고 살피는 동상이변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강전의 변호사 장윤미 네. 변호사 반갑습니다. 아,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했으니까 자, 네. 추석 연휴 때 이제 이야기거리가 듬뿍 쌓였습니다. 자, 우리는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끝났나요? 전 지금 네, 안에서 끝나요. 진행하려고.
2: 한 12시 5분경? 조금 아까 끝났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아침에 원래 10시에 시작한다고 했다가 예. 갑작스럽게 10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죠. 바뀌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셨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국민들과 시간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좀 고심은 깊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기자회견 하시면 보통 그 뒤에 기자들 뭐 90분 잡아놔도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길게 하시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딱 90분 되니까 마무리를 하시는 거를 보면은 많이 부담스러웠나 보다. 그리고 표정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예, 불편해 보이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1: 10시로 잡아놨던 건데 네. 뭐 문안을 좀 더 뭐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30분 늦춥니다라고 할 때 야, 뭘 네. 얼마나 고민하는가. 그랬습니다. 요거는 뺄까, 넣을까, 아니면 요 정도로만 할까, 또 살을 붙일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3: 네, 거기에 대해서도 원래는 10시에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러면 다 중계도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기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 설명을 보면 기자들이 혹시 오늘 금요일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뭐 대응을 좀 달리하거나 이런 변수가 있어서 연기한 거냐고 묻는 기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왜냐면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추정하기로는 끝까지 뭐 참모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통령 의견은 조금 다르달지 그렇게 했던 그 고민의 흔적의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또 워딩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게 뭐 공소 취소랄지 뭐 연임이랄지 그래서 아마 30분의 어떤 그 말미는 고민의 흔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이렇게 되면 사실 방송사는 막 머리가 막
3: 난리 나죠.
1: 뽀개지는 거죠. 네. 갑자기 30분 뒤로 그러면 그 30분을 뭘로 메꾸지 하면 뭐 유능한 패널들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면 막 따라주면 이제 패널들한테는 막 집이 넘어갑니다만은 아, 방송사는 당황스럽죠. 네. 사실은 전국에 브런치가 뭐 10개, 20개 있다 그러면 더 복잡해요. 지역이 얽혀 있으니까.
3: 아, 예. 네.
1: 뭐 유튜브야 뭐 어떻게든 때운다고 또 때울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자, 제일 주목할 게 뭡니까 오늘?
2: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본인의 워딩으로서 연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개헌은 필요하지만 연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던 부분을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거는 해명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답변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 듣고 예. 얘기할게요.
1: 연임 안 한다고 좀 분명히 얘기를 하시오라고 하는 예, 부분은 예.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서 뭘 또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닌가 했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또 걱정.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걱정은 아니 지지율 자꾸 떨어지는데 분명하게 빨리 얘기하셔서 거기서 벗어나오시지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뭐 이랬던 걱정. 두 개를 해소하긴 했습니다만은.
3: 예, 완전한 해소가 있었던 게 저는 이 문제 제기 방식에는 참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시는 게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연임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대표 때 장경혁 대표님 만났을 때 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프랑스 동포 뭐 간담회에서
1: 그렇죠.
3: 안 한다를 넘어서 사실 못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셈법을 따졌을 때 야당한테는 좋은 이슈였다고 호재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지율 하락의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기 이제 막 시작했고 그러니까 연임 안 한다 왜 다섯 글자를 얘기를 못해 이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고 이제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는 정확하게 꼬리를 그럼 대통령이 잘라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연임 안 한다라는 그 국민의힘의 요청보다 더 나아간 발언이 나왔더라고. 오늘은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1: 전혀 없다.
3: 그런 개헌은 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마침표가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1이라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나온다면 장동혁 대표께서 가만히 계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마침표가 정치적으로 딱 찍혔다는 부분에선 좀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마침표는요 찍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임 얘기가 나온 거는 대통령께서 연임을 통해서 본인의 재판을 계속 미루시려는 건 아니냐. 수사와 재판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받겠다. 이 이야기도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은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공소취소 뭐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좀 빼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내가 여기에 있어서 뭐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걸 현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수사해야 되는지 아직도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뭐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고 기자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못 들으신 것처럼 답변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물음표가 뭐 그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국 질문이 나왔는데 전 정권 탓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과거에는 전 정권 탓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핀치에 몰리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뭐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총리가 매일같이 챙길 것이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는 조금은 아쉬운 답변이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라고만 하고 계셨거든요. 네. 이분이 공소취소 모임의 뭐 공동대표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좀 부담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민들께서는 김민성 민주당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인사청문 보고서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임명수순으로 가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그냥 말씀만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엉뚱한.

0: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누가 결정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성남시에서는 뭐 보도블록 하나 가는 것도 시장이 제가 다 신경 씁니다. 이러셨는데 이 중요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의 단독 보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신 것 이외에는 나머지 답변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자, 지금 네 가지를 줄지어서 얘기해 축조심의를 일단 들어가야겠습니다. 공소취소 부분부터.
2: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이게 이미 국회 몫이잖아요. 특검법이었죠. 공소취소,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 몫이니까 거기서 그것까지 하라 말하는 이거는 완전 삼권분립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고 다만 본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문제 제기 중에 국민의힘은 뭐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지만 가장 이제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건 이 대통령의 지금 계류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일반 검찰이 아닌 이 공소 취소 특검에 주는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 문제 제기는 좀 일리가 법리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죄가 되면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으면 무리하지 않았으면 그거 있는 그대로 그거는 또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입법을 설계할 때 원래 공소취소는 그냥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법이 별도로 이 조작기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관련 이미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요.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이 특검을 갖게 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고 위헌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이거는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용이 이뤄졌다. 그리고 그건 대단히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주셨는데 대통령의 이 발언을 봤더니 이미 이제 총리실에서는 매일 체크를 하고 시장 동향을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저번 기자회견 때는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집 구체적인 입지. 왜냐하면 처음에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지방 불균형에 있다라고 해서 수도권 밀집에 대한 설명하고 그럼 이 밀집을 어떻게 풀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지방 분권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뭐 이 건축 허가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 대출 규제 때문에 우리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본인이 그 보고받는 걸 토대로 조만간 공급 대책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가 지지율 하락에 많은 원인으로 부동산이 거론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을 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레버리지 ETF는 이게 정부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다만 거기에 이르게 된 경위는 해외에서는 이런 ETF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금이 해외로 그 상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국내에도 유사 상품을 만들었던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세 때 이런 상품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한 부족함은 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1: 예. 부족하면 뭐 대통령 책임인 거는 어떻게 보면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정말 궁금했던 거는 왜 그런 미스 판단의 미스가 있었을까?
0: 레버리지
1: 시스템이 도대체 그렇죠. 어떻길래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면서 이런 조치를 그래서 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럼. 레버리지 ETF로 굉장히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개미들이 지금 손실을 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된 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청와대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고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에 노력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남일처럼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증시 오를 때는요. 다 대통령 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레버리지 ETF 처음에 도입할 때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이게 사건들이 막 터지 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빨리 경질해야 된다. 인사조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가지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주눅드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0분 딱 되니까 마무리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 전세제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세제도가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워딩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자에게 굉장히 면박을 주고 질문에는 이제 답변조차 하지 않으신 거죠. 뭐 근데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기자회견장에 매우 싸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시겠다라고 나온 거고,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들이 나간 것인데, 워딩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면박을 줄 만한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자, 대통령을 보필하는 시스템은 좀 보강을 해주든지 뭔가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이번에 인사를 하는 것도
2: 맞습니다.
1: 보고 이것저것 보면.
2: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뭐 이제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았던 건 저희가 겸허히 새겨야 되고, 그러면 뭐 언론에서도 지적하는데 인사수석실의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되는지, 너무 과부하가 또 걸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아마 정량평가,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 재산, 학력, 가족관계, 병력 이런 부분에 이제 1차적으로는 집중하는데, 저희가 문제가 터진 건 어떻게 보면 용해인 후보자는 뭐 비례를 하면서 뭐 국무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말 민심의 하나의 바로미터를 잘 챙겨야 되는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숙제를 안게 된것 같고, 제가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대통령이 되게 주눅들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은 이걸 다르게 보는 거야. 아, 되게 침착하셨다. 그리고 되게 겸허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아, 같은 모습도 또 이렇게 달리 보는구나 제가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제 전월세 제도도 저도 이제 대통령께서 그 기자분이 아니, 대통령께서 전세제도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세가 정말 뭐, 폭등하고 월세로 다 전환되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했더니 본인의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질문의 전제가 조금 본인의 발언과 간격이 있다. 난 전에 전세를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전세제도는 없어질 거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의 전제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답변이 좀 제한된다라고 이제 설명드렸다는 점
1: 아무튼
2: 설명드립니다.
1: 자 주눅드신 것 같더라 표정이 저쪽은 침착하신 거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긴장했더라 이렇게
2: 겸허하다.
1: 해서 좀 38호 넘어가겠습니다 38호 자 근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워딩이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 전투적인 어떤 지원 이런 거에 개입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형태의 개입은 얼마나 있는 건가 뭐 이런
0: 그렇죠.
1: 약간의
0: 박지원
1: 의문이 남았어요.
0: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전투 병력을 파견해야 된다. 이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홍해에서의 상황, 그리고 이미 청해 부대가 그 작전 범위를 좀 넓혀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는데, 우리 상선이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이 상황을 도와야 한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신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 이어도 우리 상선, 그게 우리의 어쨌든 경제와 너무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미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뭐 다른 뭐 범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소수 정당들은 이미 굉장히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1: 뭔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선적이 우리 국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물건을 실어오는 곳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우리 국민들이 선원으로 타고 있지만 또 우리 국적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복잡한 것이 있지만, 혹시 정말 가야만 된다,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가야 되니까 그건 또 약간의 여지를 갖다 남겨놓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2: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이런 파병은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 이건 우리 국민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과 안전의 위협까지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이게 명분이 그렇게 있는 이란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상 침략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속에 저희가 단독으로 가담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다만 상선, 원유, 수송, 그리고 뭐 국민 안전, 거기에 계신 분들, 우리 재외국민분들도 계시니까 그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역할 강화는 좀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그 부분은 또 지금 미국과 매우 동맹관계가 돈독한 무슨 영국, 일본, 호주 등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다국적 군들과의 어떤 연

0: 네, 연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제 어떤 고민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대통령의 기자회견, 뭐, 다시 내용들을 갖다 막 듣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보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 얘기는 이제 해야겠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장애투쟁 들어갑니까?
2: 하겠죠. 근데 이제
1: 하겠죠?
2: 오늘 대통령께서 일단은 보류의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 임명 절차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아마도 저는 뭐 이미 탄핵이란 이야기 단어까지도 저희 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길거리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민주당 그리고 중도 진보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들 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의혹 다 해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그 청문회에 차라리 뭐그 양모 씨 그리고 강 교수 또그 정모 판사 영장을 기각했었던 그리고 수사했었던 검사들 뭐 이런 관련자들이 몇 명이라도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떳떳하고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은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소영규 위원장은 뭐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이 나오지 않는 게 보통이다 이런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부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증인들이 나오면은 불리한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혹들이 다 사실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말하지 않는 이만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온 얘기는, 국민의 뜻을 갖다 잘 살피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국민 뜻을 잘 살피겠다. 국민만 바라보면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자, 지금 김성원 후보 같은 경우, 그 사람 안 되겠어요라는 국민 여론이 사실 두 배죠.
0: 많이
1: 그렇죠.
0: 나오고
1: 많이
0: 있죠.
1: 나왔죠. 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안 되겠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0: 이게 어쨌든 여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예측하기로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건 이미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임명을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은 했지만 정확하게는 대통령께서는 고민을 하고
1: 고민하고 있다.
0: 있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거 법무부 장관 눈높이에 맞는가라는 부분이 또 있고 또 한켠으로는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낙마하게 되면 그 부작용과 후폭풍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임명은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약간 거의 한 구분능선은 넘었지만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1: 자, 다섯 명 후보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낙마가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줘서 고맙소라고 얘기할 건 아니죠. 도대체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됐길래 장관 후보들을 그렇게 벌써 용해인식까지 치면은, 용해인 의원까지 치면은 도대체 뭐야 이게? 청와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공격이 시작이 될것 같아서.
2: 그렇죠. 뭐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 또 김현지 그 실장, 구속실장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과라든지,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운영, 이런 것들을 과연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몰랐을까?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나온 것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이게 그냥 무혐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혐의라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분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근처에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부 장관을 할 만한 인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거든요. 15일에서 17일 동안

0: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도 1%포인트가 하락해서 37%예요. 그런데 부정평가는요.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올라서 5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평가가 높은데 부정평가 1위는 20%가 부동산, 16%가 인사예요. 15일에서 17일이면은 이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고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여야 간에 막 다툼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오늘 10시 하시기로 했다가 10시 반으로 이렇게 미뤄진 것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 무렵에 나오고 대통령께서 인사 과정이 계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되는 것이 좀 신경 쓰이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조사는요. 예. 가상번호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이었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두 변호사로부터 여야의 이슈들을 들어봤습니다. 주로 대통령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들어봤는데 이 결과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제 등장을 하겠죠.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대사 혹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부근 3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이후로도 신갈분기점 부근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 6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서강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원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고장차 지점 뒤로 더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대교 사이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성동 분기점 부근 정체고요. 반대 의정부 쪽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배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배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지금의 표정이 담기지만 뒷모습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이 담긴다고 합니다. 조금 굽은 어깨에는 버텨온 날들이 느린 걸음에는 쉽지 않았던 시간이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좋은 마음이 묻어나죠. 그래서 때론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하루가 조용히 드러나니까요. 나태주 시인은 뒷모습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이번 주도 참 잘 지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쯤에는 한 주의 무게는 조금 내려놓고 가벼운 뒷모습으로 주말을 향해 걸어나가시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곡으로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회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인하 조치는 11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산업과 물류에 필요한 경유와 소형 트럭 등에 쓰이는 부탄은 높은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반입은 5천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이미 4배 이상 많습니다. 국내보다 가격이 싼 인도나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처방받아 직접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제품의 안전성입니다. 관세청이 인도산 마운자로 9개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위조품이었고 성분 함량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개에서는 불순물까지 검출됐습니다. 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위험도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POP 콘서트 시장이 커지면서 안표 거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확인된 안표 거래는 129,528건으로 지난해 전체 12,31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2024년에는 16,451건에 그쳤지만 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플랫폼별로는 티켓베이가 65.4%로 가장 많았고 엑스와 번개장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수별로는 방탄소년단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NCT 드림과 데이식스, NCT 위시, 임영웅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갈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는 말에서 뭐 때로는 앞모습보다 꾸미지 않는 뒷모습이 그 사람을 더 뭐 잘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이 사람마다 유독 신경 쓰이는 모습이 사실 하나쯤은 있잖아요. 두 분은 내 모습 중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예요? 뭐 표정,
2: 어디보다는
0: 뭐 자세, 걸음걸이 뭐 어떤
2: 저는
0: 거예요?
2: 잘 때 제 모습을 좀 항상 좀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왜?
2: 입 벌리고 자진 않을까? 눈을 뜨고 자진 않을까? 아. 혹시 코를 많이 골진 않을까? 뭔가 이런 식의 특히 잠들 때 특히 뭐 집에서 잘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무슨 어떤 행사 때문에 뭐 밖에서 누군가 함께 자야 되는 뭐 경우가 있잖아요.
0: 동료랑 같은 방을 쓰는
2: 그쵸?
0: 경우에는 또
2: 그럴 때는 그쵸? 항상 신경 좀 많이 쓰고 자는 것 같아요.
0: 뭐 많이 좀 잠버릇이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었나 봐요.
2: 아, 그건 아닌데 뭔가 네. 그런 거를 몇 번 봐서 그런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도치 않지만 뭐 이재한 팀장님과 막 한 방을 썼는데 네. 저희 팀장님이 자는 모습이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든가
0: 많이 안 좋았나 봐요.
2: 뭐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거나 아니면 뭐 입을 너무 벌리고 잔다거나 막 그런 모습을 예전에 한번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에 뭔가 잘 때만큼은 좀 신경 곤두 세우고 자는 것 같습니다.
0: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재한 팀장님 어떠세요?
1: 지금 제 얘기한 건가요? 되게 웃기는 게
0: 잠버릇 저는... 안 좋은 이재한 팀장님 어떠세요?
1: 가만히 자고 있는 편인데 아마 네. 지금 다른 사람이랑 자놓고 지금 헷갈린 모양이에요. 지금 기억이 좀 왜곡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0: 어? 그래요?
1: 왜냐하면 신경을 나는... 뭘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0: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네. 뭐 멋지니까 뭐 이런
2: 멋지니까
1: 아니 반대
0: 자신감
1: 반대 뭐... 정반대입니다. 네? 자신감이고 말고가 아니라 네. 이런 걸 신경 써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영환 팀장처럼 네. 막 그런 막 뭐 입 벌리고 자면 어떻게 되나 막 코, 저 이런 여유 이렇게 막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고요.
0: 상대적으로 쓸데없는 여유가 시간을 많은 사람.
1: 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본 적이 없어서
2: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앞으로 좀 타인의 시선을 조금 신경 쓰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디오로는 몰랐는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나갈 때 보니까 제가 말할 때 표정이 되게 이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게 됐어요.
1: 아, 그건 있네요. 그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말할 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약간 기울여서 얘기하더라고요.
0: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신경 쓰는 부분이.
1: 그게 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0: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재한 팀장님이 과연 몇 도로 기울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 한 15도?
0: TBS 네. FM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고민도 문자로 받고 있어요. 두 전문가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양주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새 보험을 찾기 전에 이 내 보험 속에 있는 보물부터 발견하자입니다. 이 오늘은 오래된 보험을 좀 많이 다뤄볼 건데 이 오래된 보험에서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볼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유지할 보험들과 정리할 보험들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보장의 어떤 장점들은 살리면서 부족한 내용을 좀 보충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새 보험을 찾기 전에 내 보험 속 숨은 보물부터 찾아보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알짜 정보는 모조리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얻는데요. 며칠 전 파마를 하러 갔다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하던 손님과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2001년도에 가입한 아주 오래된 보험부터 2012년도 그리고 최근에 준비한 보험들까지 섞여 있어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자리 손님이 보험 설계사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더니 대뜸 기겁을 하는 겁니다.
3: 어머머머 언니 그...

0: 2001년에 가입한 보험 아직도 돈을 내고 있다고? 세상에나. 그거 옛날 보험 보장 쥐꼬리만 해서 요즘 병원비 택도 없어요. 내가 좋은 거 소개해 줄게요.
1: 아유, 야, 안 그래도 20년 넘게 꼬박꼬박 부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니? 어? 납입기간도 거의 다 됐단 말이야. 이거 진짜 필요 없는 보장들인 거야?
0: 어머,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야, 언니. 아이고, 답답해라. 2001년, 2012년에 든 보험들 내가 다 아는데 그거 지금은 돈 낭비야, 돈 낭비. 나중에 병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 말 꼭 들어. 아니, 내가 그냥 다음 주에 증권 다, 그냥 다음 주에 우리 증권 다 들고 와봐. 내가 한번 싹 다 뜯어 고쳐줄게.
2: 너도 이상해. 겉보기엔 시대에 안 맞는 옛날 보험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긴 세월 동안 쌈짓돈 모아서 납입해온 피 같은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현직 보험 설계사는 분이 저렇게 단호하게 무조건 해지해라, 갈아타라 라고 하니까 마음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머니특별시 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번쩍 귀가 트여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20년 묵은 우리 집 보험들 진짜 아무 소용 없는 건지 보장 분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사연은
3: 이렇게 막 정색하시면서 너도 이상해, 너도 이상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 너무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2: 아니 도토리 키재기인데
4: 아니 그게 저는 연기라도 했잖아요. 톤을 좀 높였는데 네. 저기 이잔치장님께서는
2: 알겠어요. 네. 네. 그 미용실에 갔다가 오래된 보험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50대 청취자분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2001년에 가입하셨다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근데 네. 이 보험은 아직도 어떻게 보험료를 좀 내고 계신 건가요?
1: 아닙니다. 2001년도에 가입했던 이 보험은 이미 납입기간은 끝났고 이제 납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장 만기 시점까지 보장만 받으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오래전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만기 시점이 보통 70세, 80세 만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80세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내용으로 조금 보장 기간이 살짝 짧다는 게 좀 아쉬운 상태였죠. 근데 그렇다고 이미 납입을 다 완료했는데 이거를 뭐 굳이 지금 당장 해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2: 그렇네요.
1: 네, 그래서 8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기존 보장은 좀 잘 유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은 좀 만기도 짧고 보장 금액도 작아서 아쉽다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좀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을까요?
4: 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이 2008년 이전에 가입했던 이 보험들은 이 암진단비가요. 네. 여기에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 갑상선암을 가입하고 싶으면요. 네. 내가 암진단비라는 일반암 진단비를 한 5천만 원을 가입을 하면 네. 거기에 20%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20%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암진단비, 그냥 암진단비에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갑상선암이 걸려도 그냥 그 금액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 훨씬 더 포괄적이네요.
4: 훨씬 더 큰 네. 더 금액 받을 수 있죠. 요즘 암보험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보장도 넓고 또 이 수술비에서 종수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1, 3종 수술비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수술비에는요. 임플란트 시에 받게 되는 치조골 이식 수술도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수술비입니다. 자, 그래서 암진단비부터 해서 1, 3종 수술비까지 있다면 그 보험은 너무 잘 가입을 잘한 거고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2: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보험 중에 2001년쯤 가입한 보험은 뭐 잘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해지를 권유받은 다른 오래된 보험들은 좀 어떤 이유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1: 일단 해지를 권유받은 거는 2012년쯤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이 가족들이 함께 가입한 실손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둔 게 있고요. 특히나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좀 가입한 구조의 형태가 좀 이상했는데 특이했는데 네. 보험 하나에 가족들이 다 포함돼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보험 상품 하나에 네. 가족들이 피보험자로 다 묶여 있었어요.
2: 하나의 보험에 온 가족이 피보험자로 함께 들어가 있었던 실손보험이
1: 맞아요.
2: 그런 가입 방식도 가능한 거예요?
1: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상품에 가족들이 다 묶여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장의 한도입니다.
2: 한도요?
1: 네.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종합보험도 뭐 피보험자를 여러 명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했다. 그렇다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네. 이 보장 내용 각각의 내용들이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들에게 각각 다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한도

0: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내용이 한 사람이 먼저 받으면 거기서 소멸돼 버리는지.
1: 아, 만약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가족들은 못 받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각각 아. 한 번씩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먼저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보장이 안 되는 건지 확인해야 돼요.
1: 이거 좀 너무 위험한 보장인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유형의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실제로 가족마다 좀 보장이 따로 적용되는지 이거 좀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2: 맞습니다. 이런 가족형 보험은요. 보장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가족별로 각각 보장이 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방금 저희 이지한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이 하나의 보장 한 대로 함께 쓰거나
1: 네.
2: 왜 웃으시죠?
0: 아, 저 이지한 팀장이라고 하길래 좀
2: 아, 저쪽에 있는 네. 네.
1: 하여튼 둘이 아니 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얘기만 하면 서로 웃어.
2: 네.
1: 집중해 주세요.
2: 네, 집중해 주세요. 네. 네. 좀 할 말 많습니다. 네. 네. 자,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 가족이 하나의 보장 한도를 함께 쓰거나 혹은 한 사람의 보험금 지급으로 해당 보장이 끝나는 구조라면 실제 필요한 순간에 다른 가족들은 보장 아예 못 받게 되죠.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만약 가족들 중에 한 사람만 보장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 보험은 사실상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1: 그러니까 2012년쯤 가입한 보험들 중에서 이제 정리하는 게 필요 있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해지를 권유받았던 다른 보험은 어떤 거였어요?
2: 그리고 이제 있던 게 자녀들이 어릴 때 가입했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자, 이름만 들으면 벌써 지금 아나운서님이 이건 또 뭐야? 이런 표정을 좀 보이시는데
1: 복잡해요.
2: 네, 네.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보장 내용은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암진단비와 1,5종 종수술비 1,000만 원씩 가입을 했고 입원 네. 일당도 무려 하루에 7만 원씩 나오는 거.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1억. 후유장애도 1억을 가입했고 20년나 비갱신인데도 5만 원대로 준비가 잘 가입된 보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보험은 정리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이런 보험 반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괜찮은 보험을 정리하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0: 아무래도 뭔가 정리가 되어야 새로 준비할 것들에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혈관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도 사실 좀 문제를 굳이 삼자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좀 협소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단점으로 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목적으로 새로 보험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가입된 내용을 정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 네.
0: 지금 정영환 팀장님이 아주 잘 설명해 준 이 장점들을 나열해 준 이 보험들을 정리하는 건 현재 기준에서 소비자가 이득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볼 게 더 많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납입기간도 절반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납입기간을 채워서 쭉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좀 이렇게 근간이 되는 보험으로 좀 남겨놓고
1: 네.
0: 오히려 부족한 내용이 보여지는 것들은 그것만 따로 추려서 약소하게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사실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1: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뭐 괜히 해지했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불안했는데 뭐 이 보험은 잘 가입돼 있으니까 유지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래된 보험 중에서도 정리를 검토해볼 보험과 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보험은 내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2: 질문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2: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아나운서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 한번 해볼까요?
1: 네.
2: 자, 오래 유지를 했지만 해지해도 되는 보험과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은 보험 이 두 가지 구분법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 해지를 해도 되는 보험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바로 CI보험입니다. 자, CI보험은 보장 자체가 이제 좀 보장받기가 좀 쉽지 않은 까다로운 보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CI보험을 아직도 납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애초부터 이 가입을 좀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날 시비, 끝 무렵에 또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CI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보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완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근데 여전히 이 보험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늦게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납입하는 기간을 애초부터 설정을 너무 길게 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 보험이 그 보험으로서의 값어치 어떻게 보면 돈 낭비가 좀 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도 저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험 CI, 옛날 CI보험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올해 가입했다고 무조건 끝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앞으로 낼 돈과 실제로 받을

0: 보작을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또 어떤 보험을 또 살펴봐야 될까요?
1: 네, 다음은 이 가입한 지 얼마 안된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예, 최근에 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판매가 여전히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좀 꾸준히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목적으로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입한 지 얼마 안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에 맞게끔 저축성 보험으로 빨리 바꾸는 게 좋고요. 해지했을 때 손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할 때 똑같은 시간이 지났지만 더 나은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많은 부분들을 원금 대비해서 얼마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정리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0: 그 가입한 지 얼마 안된 단기납 종신보험도 만약에 내가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다 이러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2: 맞습니다.
0: 말씀이시네요.
2: 이게 잘못 가입했다기보다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하셨나가 중요한데요.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10년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 해지 환급금을 좀 높이 받을 수 있다. 즉, 은행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치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플랜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환급률도 낮고 혹은 내가 사망 보장이 필요했는데 이걸 가입했다고 하면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기가 거의 끝난 갱신형 보험이 또 있는데요.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크기와 가입된 보장 내용과 보장 범위 등을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거의 다 끝났다 싶으시면 요거 한번 점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정리해 보면은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CI 보험, 또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단기납 종신 보험, 그리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갱신형 보험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입한 지좀 오래됐더라도 굳이 정리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게 좋은 보험도 있을까요?
1: 있습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CI 보험은 어떻게 보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던 CI 보험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CI 보험은 같은 CI 보험이지만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난 CI 보험이에요.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난 종신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종신보험은 일정한 이율로 해지 환급금이 계속 증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년 납이다 기준으로 하면, 납입이 거의 끝났다라면 일정한 시점이 지났을 때는 내가 납입했던 원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거의 납 이게 20년 납인데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는 유지했던 것도 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이율과 지금 현재 이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율을 좀 이용하자라는 것이 핵심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환급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좀 파악해보면서 이 보험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은지를 계획을 좀 잡아보면 좋겠고, 방금 또 앞서서 정영환 팀장이 말씀했지만, 이런 오래된 CI 보험이나 종신보험 안에는 뭐 암진단비가 뭐 일반암 기준이 갑상선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뭐 또는 일삼종 수술비 같이 지금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뭐 치조골 이식 수술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좋은 보장의 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더 유지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2: 그리고 이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60대 중반이시거나 넘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 젊은 분들 중에 이게 병력이 많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보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대신에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보험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보장을 조금 보충하거나, 혹은 병력이 많은 젊으신 분들은 지금 처음부터 좀 오래 가져온 비갱신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 너무 비싸지니까 조금 저렴하게 그 어떤 위험한 시기만큼 보장을 좀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상담의 하이라이트인 이제 가족 보험의 개선점을 좀 살펴볼 건데, 요 개선점은 노래를 듣고 와서 이어갈까요? 아니면은 계속 개선으로 갈까요? 하이라이트를 들어보자고 하네요. 그럼 가족 보험은 어떻게 개선해 드렸어요?
1: 네. 이 실손보험이 전체 가족이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였는데,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 각각 보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받는다고 나머지는 보장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각각이 다 보장받을 수 있는
0: 다행이네요.
1: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다만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보장 내용들을, 특히나 자녀분들이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좁고, 암 치료나 이런 어떤 최근에 등장했던 이런

0: 보장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아직 20대인 자녀들은 5만 원대 정도로 해서 혈관질환 진단비, 치료비, 암치료비 등 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이 자녀분들은 이제 보안 내용도 좀 간단하고 보험료도 저렴한데 역시 뭐 좀 젊고 건강할 때 준비해서 가능한 건가요?
2: 그럼요. 많은 분들이 막 상담하다 보면 아, 그럼 보험을 진짜 언제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을 때가 뭐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려요. 가장 어릴 때 하시는 게 좋았고요. 건강할 때는 게 제일 쌌습니다. 하나 네. 말씀드리거든요. 자녀들이 30세 혹은 32세임에도 이 치료력이 없고 여성이어서 할인을 최대로 받고 나니까 20년 납 100세 만기 바로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했는데도 보험료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은 최대한 어릴 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청취자님 부부 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사연자님은 네. 어떻게 조정해 주셨어요?
0: 우선 사연자님의 경우에 실비 외에는 2001년도에 가입해둔 암보험 요 정도가 이제 좀 전부였기 때문에 뭐 부족한 암진단비부터 시작해서 뭐 혈관질환 진단비, 뭐 치료비, 수술비 등을 좀 새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1: 네.
0: 보험료는 약 한 12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로 해서 딱 필요한 크기만큼을 준비해서 부담되지 않도록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 일단 뭐 사연자님은 부족한 보장만 좀 채워드렸고요. 그러면은 배우자분 보험은 어떻게 조정해드렸어요?
2: 자, 저희 배우자님 거를 설계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니까 너무나 놀라시면서 좋아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우선 배우자 님 같은 경우는 이 바깥 일 하시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보다는 보험에 대한 좀 보장을 조금 더 채워놔야겠죠.
1: 가장이시니까.
2: 가장이니까요. 네. 자, 그렇지만 주요 보장 내용들이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까 이 갱신형 보험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보장들만 딱딱 집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했는데 이 기존에 가입되는 보험을 정리하면서 비갱신형을 바꿨잖아요.
1: 네.
2: 근데 기존에 정리하기 전에 갱신형 보험이 12만 원, 13만 원 사이였어요. 근데 새로 비갱신형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 원래 비갱신형이 그 갱신형보다 비싸지 않아요?
2: 그렇죠.
1: 아, 이렇게 좀 가족 전체 보험을 좀 조정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0: 일단 가족분들의 총 보험료는 이 자녀분들과 그다음에 사연자님의 보험을 보충하는 방식을 주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부족한 보장을 채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가 좀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약 6년 뒤에 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보험, 그 종신보험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납입이 끝나게 되면 약 12만원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8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증가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어떤 내용들은 점검을 하는 이 내용들은 부족한 보장을 어떤 방향으로 채우고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던 이 보험들을 어떻게 점검을 해서 뭐 유지하느냐, 뭐 정리하느냐 이런 어떤 기준점을 좀 잡았던 상담이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번 사연은 좀 오래된 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신 경우였는데 30대 자녀분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뭐 부족한 뇌, 심장 질환 진단비와 암 치료비만 보완을 했고요. 50대 여성이신 사연자분도 2001년에 가입한 암 보험은 그대로 살리고 부족한 암, 뭐 혈관 질환 진단비와 치료비, 수술비를 추가했고요. 남편분은 기존 갱신형 보장을 정리한 뒤에 비슷한 보험료 수준에서 비갱신형으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 보험료는 현재 한 약 20만 원 정도 늘었지만 갖고 계신 보험은 살리고 보장 공백은 든든하게 채우는 그런 솔루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내 보험도 좀 오래됐는데 보장이 괜찮은 게 맞는지 비어있는 보장은 없는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대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듣고 저는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미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투표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투표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 남겨주세요. 첫 번째 민원은 72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해외 주재원 생활을 오래 해온 직장인입니다. 미혼이라 혼자 생활하고 있고 해외 치료가 길어서 현지 보험도 가입해뒀습니다. 다만 한국을 완전히 떠날 생각은 없어서 국내 보험도 따로 준비해야 하나 고민인데요. 해외 보험이 있어도 한국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저처럼 해외 체류가 잦은 사람은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장기 체류가 잦은 직장인분께서 질문 주셨거든요. 국내 보험도 이렇게 해외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1: 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손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실비나 또는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 운전자 보험 이런 내용들과 뭐 식약처 국내 우리나라 식약처나 뭐 심사평가원 등에서 허가를 내리고 있는 약물 치료 방법 이런 거를 제외하고
0: 그건 안 되고요.
1: 제외하고 진단비, 수술비 이런 내용들은 모두 해외의 내용에서도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보험과는 별개로 보상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에 나갔을 때 여행자 보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과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죠.
0: 근데 왜 어떤 보장은 국내에서만 되고 어떤 보장은 해외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2: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가 의료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이 급여 항목의 영향을 받습니다.
0: 네.
2: 자, 그런데 이 의료법은 우리나라마다, 이 의료법은 우리나라 말고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죠.
0: 네.
2: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장을 받는 내용을 그대로 해외에서 보장받기가 그래서 실비는 어렵습니다.
1: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관련된 뭐 형사 합의 내용, 변호사 선임 내용 이런 것도 국내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내용은 해외의 형법과 도로교통법과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 서로 상이할 수 있죠.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보험을 해외에서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또 특히나 또 배상 책임 관련된 것도 민법의 어떤 내용이 국가 간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법률에 따라 보장하는 내용들은 해외에서 적용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
0: 근데 왜 그 진단비나 수술비는 해외에서 받은 그 진단이나 수술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 자, 우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의학적인 내용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사라고 해서 해외 나와서 의사로서의 지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0: 그쵸.
2: 교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뭐 코드, 의학적 공통 코드나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해외에 파견 나가서도 서로 지식 공유하면서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해든 질병이든 공유가 가능한 진단 코드가 있고, 자, 의료 행위에 대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상해든 질병이든 치료를 목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바로 와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에서 가입한 어떤 뭐 수술 보험으로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 치료 다 하고 국내는 그냥 돌아오기만 한 거예요. 근데
0: 네.
1: 국내에서 청구했을 때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0: 오.
1: 또는 뭐 해외 장기 체류 중에 뭐 검진을 받고 암을 판정을 받아서 거기서 검사하고 진료를 받았던 기록지를 다 떼와서 국내에서 치료를 좀 더 이어가면서 청구를 했을 때도 다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국내든 국외든 다 보장이 다 가능합니다.
0: 어쨌든 국내 보험이 해외에서도 일부 보장이 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이게 정작 해외에서는 실손보험을 아무래도 쓰기 어렵다 보니까 장기 체류 중에 매달 내는 실손보험료가 좀 아깝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해요. 이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2: 꿀팁 드릴 건데 이건 그냥 드리기엔 좀 아쉬운데.
0: 어떻게?
2: 한 500원을 주셔야 되는데. 궁금해요? 모르세요?
0: 안 궁금해요.
2: 아, 그래요?
0: 아니, 알려주세요.
2: 네, 알겠어요.
0: 안 하려고 그랬어요?
2: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아시죠? 궁금하면 500원.
0: 궁금하면 500원.
2: 네, 알죠.
0: 알죠.
1: 조금 양스러웠네요.
0: 아,
1: 네. 귀여운 양스러운데요.
2: 네. 그래요, 네. 네. 자,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 쭉 생활하시고 일단 해외 생활하시고 네. 국내에 잠깐 들어왔을 때 입출국 사실 확인서라는 걸 떼서 네. 이거 보험사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던 그 기간 동안의 기간을 이제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로 냈던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0: 오.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의 보험료만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모든 보험료가 아니고.
0: 아, 그러니까 입출국 사실 확인서 요것만 좀 떼서 만약에 내가 해외 오래 나가 있었다면 네. 그동안 낸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2: 네.
1: 맞아요. 이 환급을 해준다는 건데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됩니다.
0: 3개월 이상이요?
1: 네.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를 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국내에 들어온 이력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4번 나갔는데 첫 번째는 3개월 이상 뭐 4개월 갔다 왔어요.
0: 네.
1: 두 번째 갔을 때는 한 달 반 있다 왔습니다. 뭐 세 번째 갔을 때는 한 두 달 있었고요.
0: 네.
1: 마지막 나갔을 때는 딱 3개월 있다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3개월이 이상이잖아요.
0: 받을 수 있죠.
1: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달 반, 두 달이니까 3개월이 안 됐잖아요.
0: 그러니까 합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외 나갔다가 들어온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그걸 꼭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0: 네.
1: 3개월이 딱 지났다고 해도 두 번째는 3개월이 딱 지났다고 해도 국내에서의 치료 이력을 보니까 3개월 이내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0: 네.
1: 그런 경우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력이 3개월 이내에는 있다, 국내에서.
0: 네.
1: 그러면 이것도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 나갔다는 얘기는
0: 네.
1: 국내에서 치료를 안 받을 거니까
0: 네.
1: 국내에서 치료 기간이 당연히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3개월은 나갔다 온 게 출입국 입국 사실 확인서에는 있는데
0: 네.
1: 국내 치료 이력을 보니까 3개월 이내에는 또 치료 이력이 있어요, 만약에.
0: 네.
1: 뭐 이게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상황은 이해가 안 돼도.
0: 그러니까
1: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0: 아.
1: 네, 3개월 딱 채우는 그 시간이 그냥 오늘 병원 안 갔으면 딱 3개월인데 오자마자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0: 아.
1: 배탈이 났다거나 뭐 두통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바로 공항에 있는 병원을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0: 네.
1: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딱 걸리잖아요.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국일자로부터 3개월 그 기간을 채우고 초과된 날짜에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해외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잘 기억하셨다가 꿀팁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보장은 해외에서도 되고 어떤 보장은 안 되는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2: 쉽게 접근을 해보면 네. 이 법률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자, 운전, 자동차 운행, 뭐 의료비, 책임, 뭐 배상보험 이런 것들 내용은 법률 상황과 법률 사항과 명확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해외에서 보장이 안 되는 내용을 보시는 게 편해요.
0: 법률 사항과 좀 연관이 있는 것들.
1: 네, 그런데 그 외에 골절, 암, 뭐 봉합 수술, 로봇 수술 이런 진단 코드나 어떤 의료 행위 코드 이런 거 있죠. 수술 코드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만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0: 네.
1: 이거는 또 특히나 국내 국외가 다 공통된 그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는 국내든 국외든 내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0: 네.
1: 물론 청구도 국내 보험사로 청구를 하면 다 해줍니다.
0: 자,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이번 퀴즈 시간은 좀 어려울 거예요.
0: 어려워요.
1: 네, 많이 어렵습니다.
0: 네. 기대해 볼게요.
1: 자,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앞에 내용 다 잘 들으셨죠?
0: 네.
1: 네, 집중되셨죠? 자, 그러면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이 해외 오래 나가서 살 계획이에요.
0: 네.
1: 그러면 국내 실손보험은 어차피 필요가 없잖아요.
0: 그렇죠. 국내 없으니까요.
1: 말을 떠세요.
0: 어렵다고 하니까 긴장됐어요.
1: 어쨌든 네. 국내 실손보험 필요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러면 환급보다 귀찮으니까 그냥 해지하자.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가입하면 되지.

0: 충족하면 어쨌든 체류 기간 동안에 보험료 환급 된다고 했죠. 자, 근데 또 국내로 갑자기 돌아와서 치료가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0: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 나는 한 2년 갔다 올 거예요. 주재원으로. 뭐 2년인데 뭐 2년보다 더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젊고 건강하고 20대 특히나 20대 젊은 직장인들 또는 뭐 30대 주요 정책 뭐야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직장인분들이 가끔 질문 주시는 건데 저 한 3년 있다가 올 수도 있는데 저 아직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차라리 그냥 다시 가입하면
1: 뭐,
0: 어떻게
1: 그때
0: 되냐.
1: 가입하면 되지 뭐 이렇게
0: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실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지금 5세대
0: 5세대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갔다 왔더니 갑자기 5세대래요.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1: 수도 네. 있고, 그렇죠?
0: 그런 경우도 있고 갔다 왔는데 갑자기 뭔가 불편하거나 아파서 또는 현지에서 아파서 이제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긴급하게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면 실비를 없애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1: 그렇겠네요.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면 항상 실비는 어떻게든 저희한테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중에 환급받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 보험을 최대한 실비는 기존 거는 최대한 좀 잘 살리고 해외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해외에 오래 머문다고 국내 보험이 모두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진단비, 뭐 수술비처럼 해외에서 보장 가능한 항목이 있고 또 실손보험처럼 해외에서는 제한되지만 장기 체류할 때는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민원은 3486님이 보내주셨는데 저 얼마 전 방송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저희 집은 20층인데 누수가 발생해서 바로 아랫집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7층에서도 누수가 있다면서 이거 되는 건가? 저희 쪽에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아랫집이 아닌 몇 층 아래 누수까지도 저희가 배상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이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2: 일단 상황을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하긴 한데요. 네. 일단 배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게 배상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냐, 이런 상황이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20층에 살고 있고 19층에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 중인데 네. 17층도 누수가 있다고 해서 같은 시기에 이게 같은 시에 누수가 있었으니까 17층 사고도 나에 대한 책임이 있냐. 여기에 대한 거는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1: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배관을 다 뜯어볼 수도 없고 이 17층 그렇죠. 누수까지 우리 집 책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근데 이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1: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0: 이분의 있어요? 사연이 저는 실제로 있어요.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섭외를 해야 되고 그 뭐 누수 탐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0: 누수 탐지 기계로 이렇게 돌리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누수 탐지를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누수 탐지를 통해서 17층의 누수가 20층과 연결되어 있는 그 배관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7층의 누수 사고도 20층인 집에서 보상을 네, 해줘야 되는 게
1: 있죠?
0: 맞아요.
1: 네.
0: 그런데 그 결과가 누수 탐지에 대한 결과가 17층은 20층과 상관이 없다. 뭐 어딘가에 다른 데서 이렇게 온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1: 그러니까 누수 원인과 좀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전문 업체 소견이 꼭 필요하다라고
0: 맞아요.
1: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내가 해주는 게 맞나? 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2: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팁 하나 드릴 거예요. 빠져나갈 네.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동산 계약서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자, 부동산 계약서 상에 6개월 이내에 지배하자로 인한 사고권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책임 부과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 전에 살던 분한테 연락을 해서
1: 그쵸.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소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자, 그 내용의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 좋고요.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처를 찾아서 하든 상황을 공유하고 계약된 내용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1: 근데 여기 써 있더라고요.
0: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네. 사실 억울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자기가 살고 나서 이사를 했더니 갑자기 두 달 뒤인가 뭐 이사 가자마자도 아니고 이사 가고 나서 며칠 뒤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물론 이사 들어온 사람도 억울하지만 이사를 나간 사람 또한 억울할 수는 있어요.
1: 그럴 수도
0: 왜냐하면
1: 있겠네요.
0: 이 100원

0: 공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부러 망가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모르는 그 계속 뭐랄까요?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1: 뭐,
0: 난 볼
1: 그쵸.
0: 수가 없잖아요.
1: 누적돼서
0: 그렇죠.
1: 발생하는
0: 맞아요, 맞아요.
1: 거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이렇게 잘못 이렇게 들이밀어서 얘기하면 마치 내가 잘못해놓고 나는 회피한 것 같은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계약서 상의 6개월이라는 점은 당연히 나의 책임을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다른 이에게 전가를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당신이 책임을 회피한 개념이 아니라 하필이면 당신이 살 때는 없었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신이 책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좀 부드러운 권유가 좀 필요해요.
2: 설득이 필요하겠네요.
1: 대화의 기술이
0: 맞아요.
1: 필요하군요.
0: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이거 해주고 가야 된다. 이건 뭐 물론 당연히 책임은 내가 질게 아니지만 뭐 이런 어떤 좀 감정에 섞인 어떤 다툼으로 가버리면 끝이 안 납니다. 예,
1: 그렇겠네요.
0: 그때도 그분이 이거 해결해 주는데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1: 이야, 이거 많이
0: 정말 오래
1: 걸리네.
0: 걸렸습니다.
1: 그럼 보험에서는 좀 어떤 보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지 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0: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두 번째는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인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아랫집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는 우리 집 공사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거니까 이두 가지 특약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좀 하나씩 짚어주세요.
0: 네, 장기적으로 해외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이 아깝지 않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문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옛날 보험이라고 해서 다 나쁜 보험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항목이 있으니까 항상 모든 내가 보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항상 상담하고 나서 결론을 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는 경우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3님이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세분다 수고하십니다. 정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콕 집어서 지인인가요?
0: 그런가 봅니다.
2: 저의 열렬한 팬이 한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1: 8363님이 그 해외 체류하시는 분이래요. 그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이면은 국내외에서 치료비를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0: 네, 전화 주시면.
1: 예. 더 많은 상담이
0: 전화가 아니죠.
1: 필요하시면 전화 주셔도
0: 문자.
1: 되고, 문자 주셔도
0: 예,
1: 되고, 오후 5시에 재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드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머니투표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시다면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혁오의 톰보이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금요일 오후 서울 시내 아직까지는 정체 구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은 속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방화대교 이전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밀리다가 여의도에서 동호대교까지 가는데도 35분 넘게 걸립니다. 노들로 역시 한강대교 방면 여의도 통과는 내내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같은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쭉 밀려있는데 중간에 마포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고 또 동호대교 조금 못 가 4차로에서는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 양재방면 봉천터널 1차로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뒤쪽 관악터널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는 쭉 양재까지 소통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자, 벌써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을 보통 추수의 계절, 풍요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풍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사일런스라고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는 이런 상태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달성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적게 원하는 것이다. 둘 중에 더 쉬운 걸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적게 원하는 것이겠죠. 한 줄기 가을 바람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조금 부족한 듯해도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에 감사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덕분에 행복하다면 이 가을이 더 풍요로울 듯 싶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간만에 생방송합니다.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0: 미안해 당신, 고마워 당신. 이용 씨 노래였습니다. 이용 씨, 가을에 초대 손님 모시기 아주 힘든 분이죠. 자, 그래서 저 빠블로 PD가 예,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21일이고 다다음 주 28일 날 9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 아니고 9월의 마지막 월요일 28일 날 이용 씨가 월간 아름다워 할때 이용 씨가 여기 초대 가수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저도 한번 잊혀진 계절, 예, 제가 유일하게 악보 안 보고 연주할 수 있는 곡 한번 1절이라도 한번 저 피아노 가지고 연주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예쁘게 좀 봐주시고 오늘 뭐 가장 큰 뉴스는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이었죠. 워낙 10시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발언을 더 정제한다고 그래서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9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전쟁 파병은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 이런 점은 또 분명히 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이후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1987년의 헌법은 더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 말만 했던 또 레버리지, 증권의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을 고심 중이다. 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 매주 진척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고 있던 일본에서도 일본은행이 3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1.25%로 올렸는데 이게 말이죠. 일본에서는 31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뭐 미국이 올리니까 일본 따라가는 거고 뭐 우리나라 금리도 어떻게 될까요? 뭐, 저,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예. 금리 오르면 뭐 지금 대출하고 있는 분들 생활이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 연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에 광고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예. 영마차 말소리가 막 들리죠? 윤수현 씨 노래입니다. 영마차 살롱입니다. 이 노래 듣고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왜 사흘 동안 녹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셨는데. 네, 저희 힘들고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생방송으로 열심히 재밌게 한번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돈가스 퀴즈 내드려야죠. 아, 달고나 202님께서도 19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튜브로 보다가, 아, 짐 유튜브로 보다, 아, 짐이라는 게 지금을 줄임말이구나. 지금 유튜브로 보다가 댓글 달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이세요, 정말로? 제가 요즘 그,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오늘 아침에 공복으로 저울에 올라갔는데, 몇 킬로 나온지 아세요? 68.4가 나오더라고요. 호호호. 제가 보통 한 달 전만 해도 막 77, 75 뭐 이 정도였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 식단,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빠블로도 오랜만에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아프냐고. 예. 아프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신경 써주셔가지고. 예. 자. 저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제가 살 빠져 보이세요? 정말로 빠져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예, 달고나님만 그러신지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돈가스 퀴즈 지금부터 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지금 아시안게임이 지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선은 벌써 시작했는데 한국 여자 농구가 첫 경기 말레이시아를 완파했어요. 오늘 이소희 선수가 21점을 기록했고 이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합니다. 9월 19일. 또 19데이 날 그 개막을 하네. 예. 근데 10월 4일까지 하는데, 예, 일본의 어느 도시에서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느냐가 오늘의 퀴즈라고 빠블로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일본 열도의 딱 가운데에 있는 도시죠. 예, 북쪽이나 남쪽이 아니죠. 보기를 두 개 올려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1번 나고야, 2번 삿포로. 삿포로는 저 북쪽에 있는 도시죠. 네, 여기는 아닐 것 같으니까 정답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십시오. 네,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나눔 선물 소개를 쫙 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적어주십시오. 네, 샵 0951 문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배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안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 1인 2매 식사권. 자, 이렇게 21가지 읽어드렸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십시오. 세 번째 적을 거는 나눔 선물을 받게 되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서 샵 연고일 문자로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해봅니다. 네. 일산 멋쟁이님께서, 우리 단골 청취자시죠? 확대해서 보니까 얼굴이 갸름해지셨네요. 아, 유튜브 이렇게 스마트폰 확대를 해보니까 얼굴이 갸름해졌다. 그래요? 저는 매일 얼굴 보니까 모르겠던데. 아까 파블로도, 얼굴이 왜 그렇게 반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7053님은 최일구 씨 반가 반가. 지난주에 남양주 한음골 고기마을 다녀왔습니다. 풍경도 최고였고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아, 7053님께서 거기 갔다 오셨네.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받으셔가지고, 네. 여기 가면은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신다. 옛날에 어떤 리뷰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장님 고맙고요. 또 다녀오신 청취자님도 잘 다녀오셨네요. 예지 아빠 또 저 단골 청취자도 문자를 보냈네. 일구형 곡차 줄이신 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곡차를 마셔본 지가 지금 한 2주일 이상 됩니다. 아, 예, 그러고 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술 마시기가 아깝더라고요. 괜히 이거 며칠 동안 쌓아왔는데 밤에 이거 곡차 한 잔 먹고 확 자버리면 안주에다가 다음날 아침에 너무 후회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2주일 넘게 지금 곡차도 입에 대질 않고 있습니다. 6666 청취자님, 일구씨 오늘은 본방하시네.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왈칵 나요. 아유, 그러세요. 대신 어제 꼬꼬무 2년 전 재방송을 보는데 일구님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참고로 서커스 소녀편을 봤던 건데, 아, 요거 SBS. 예예, 이거 작년 겨울인가? 그때 제가 인터뷰 같은 것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재방을 했구나 SBS에서. SBS죠 요거. 예. 그 당시에 일구님이 직접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역시 최고의 기자 앵커십니다. 존경합니다. 뭐 최고의 기자니까. 이때가 제가 서울 저 남대문경찰서 사건 기자 출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서커스 소녀 학대 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죠. 예. 끝까지 보셨으면 아마 그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된 그 모습까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요 때가 언제입니까? 90년 초반 아니면 80년 후반인데 몇 년 전이에요? 30년? 30년?

오랜만에 생방이라 그런가? 근데 정답 문자는 많이들 안 보내시네. 자, 퀴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더 내일 일본에서 개막하죠, 아시안게임. 요 개최 도시가 어느냐, 요게 파블로 PD가 올려놓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1번 나고야다, 2번 삿포로다. 나고야, 예, 뭐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저 선수단들 숙소로 제공할 큰 관광 크루즈선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행사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상투 틀고 옆에 무사 둘 데리고 임진왜란의 그런 장본인인데,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친구가 이 나고야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렇지 거기다 대고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그러고 나서는 우리 저 누구예요? 그 탁구 선수 누구죠?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저 삐약이 그 선수 아니요. 그 저 나고야 공항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대형 태극기 못 들게 또 들어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신유빈 선수. 네. 에이 참. 하여튼 저 우리 이번 목표 뭐 항상 3위입니다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일본 땅에서 열리는 거 보니까. 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1592 있을 때냐. 1592년. 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대통령이죠. 요새 또 책도 내고 열심히 사는 가수입니다. 대한 가수협회 이사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고요. 피터펀이 부릅니다.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그래야죠. 뭐 웃고 살아야죠. 짧은 한 평생. 피터팬의 노래 웃고 삽시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노래도 들었고 당첨자를 이제 지금부터 발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나고야죠. 나고야. 예. 도요토미 히데시의 고향이 여기 나고야라고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나고야 여기가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오사카는 가본 적이 있는데 도쿄 뭐 이런 데하고. 예. 자, 첫 번째 당첨자는 8069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골 청취자예요. 정답은 1번 나고야고요. 광고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하루빨리 정상화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고맙습니다. 큰딸이 12월 12일 날 결혼을 합니다. 예비사위가 97살 제 어머님한테 추석 연휴에 이번에 인사를 하러 온 데입니다. 아유, 어머님이 97이시구나. 예. 12명이 외식을 하고 나서 제 집에서 다과 시간에 다 같이 먹게 오란다 강정을 좀 신청해봐. 아, 그러니까 예비사위가 이번 추석 때 놀라오는데 모든 식구 다 계산을 해보니까 12명이다. 12명이 2차로 집에서 다과를 할 건데 그러시면서 오란다 강정. 아이, 좋습니다.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12월 12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10월, 11월. 두 달, 난 세 달 남았네요. 네. 자, 따님 결혼식 신라는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상견례 같은 건 뭐 다 이미 하셨겠죠? 예비사위가 오고 그랬다니까. 두 번째 당첨자는 6063번이네요. 정답 1번이고요.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TBS를 듣게 됐고요. 어렵게 방송을 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60년 쥐띠 최일구 앵커하고 갑장인 것 같은데 같은 게 아니라 갑장입니다. 네. 아, 저는 그러니까 6063님도 쥐띠시다 이런 말씀이겠죠. 네. 노련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근데 2월 달부터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장인어른이 복지사가 주는 밥은 안 먹기 때문에 제 처가 매일 병문안을 가서 죽을 비롯해서 밥을 매일 가서 직접 드리고 오는데 옆에서 보니까 와이프가 안쓰럽기도 하고요. 요양병원에서 장인어른과 같이 먹고 오라고 한우국밥 보내드리고 싶어요. 바블로 6063 이분 한번 전화 연결해봐요. 예? 예. 바쁘지만 한번 해봐. 6063번님. 뭐 추석도 되고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한두 명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한번 6063님 연결해서 어떤 저 고충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6063번님 혹시 예, 서울 지역번호로 01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 오면 좀 받아주시기 바라요. 인터뷰 좀 한번 해보게. 와이프가 이제 처갓집 저기죠. 친정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니까 아, 진짜 효녀네. 매일같이 가서 직접 밥을 해가지고 드린다.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5189번님. 아, 6063번님한테 뭘 드려야 하잖아요. 아, 한우국밥. 네, 제가 딴 얘기하느라고 잊어버렸네. 자,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릴게요. 네. 요 한우국밥도 하면 저 가져가셔서, 예, 한번 드려보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5189번님 당첨됐습니다. 오랜만에 생방송 너무 반갑네요. 즐겁게 방송하는 모습도 좋고요. 정답은 1번 나고야입니다. 당첨이 된다면 저는 왕만두 받고 싶어요. 왜냐? 아들이 좋아합니다. 차 키로수가 재미있어서 보냅니다. 주행거리가 19,19,19km. 운전에 대해서 통화는 곤란하고요. 하시면서 사진을 와중에 한 장 찍어보냈는데 누적 마일리지가 정말이래. 계기판을 고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아마 신호대기 오를 때

저거 찍을 수 있었겠죠. 야, 정말 요거 나좀 캡처 좀 해줘. 내 파블로 나한테 내 휴대폰으로 누적 마일리지가 191919km예요, 정말로. 그러면 이게 19만 1919km. 야, 오래 타셨다. 19만, 거의 20만 타셨는데, 야, 어떻게 또 191919km를 또 기억을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5189님한테 왕만두라고 그러셨어요. 왕만두 어디 갔어?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아들이 좋아한다고 그러셨죠? 예, 아들한테 잘 전달해서. 이게 아마 그 고기만두, 소고기만두하고 김치만두 아마 크게 냉동으로 두 봉투가 가더라고요. 예, 다 드시면 아마 이거 한 번에 다못 먹습니다. 예, 양도 많고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아까 7687님이 이 노래를 신청을 했습니다. 오선과 한음의 오선이 아니고 오성 아니야? 오선이에요? 니은 받침이에요? 이게 무슨 노래지? 나 처음 듣는데? 오선과 한음의 빛 바랜 사랑.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선과 한음, 네, 찾아보니까, 아, 이 노래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을 이 노래, 네. 오선과 한음 남성 듀엣이고요. 예. 노래 참 좋네요. 네. 가슴에 새기던 그 밤, 그 약속, 이제는 빛바란 사랑이 되어버렸네. 울고 싶은 사랑 잊어라. 예. 노래 잘 들었어요. 7687쯤의 신청곡. 자, 이번에는 전화, 아까 얘기했던 6063번님을 지금 밖에서 빠블러하고 기술 감독 둘이서 예, 전화 연결을 했어요. 그, 왜, 장인어른이 갑자기 97인데 2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예, 부인이 매일같이 밥을 해가지고 효녀입니다. 네, 장인어른한테, 친정아버지한테 갖다 줄인다. 요 얘기 하셨던 분이에요. 6063번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반가워요.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아, 60년이면, 저는,
1: 갑장이요.
0: 예?
1: 갑장.
0: 그러니까 갑장인데, 저는
1: 예.
0: 저 11월이 생일인데, 언제 생일이시오?
1: 저는 2월이요.
0: 아이고, 형이네. 가만있어봐. 2월이면은 59년하고 같이 다녔겠네, 학교?
1: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59년으로 다닌 게 아니라 정상 나이에 다녔어요. 제가 2월인데 양력으로는 3월이라서.
0: 아, 그 출생신고는 3월에 하셨구나.
1: 예.
0: 그러니까 60년하고 2월로 돼 있으면 저 돼지띠들하고 같이 다녔겠죠.
1: 예, 맞아요. 친구들 대부분 그런 사람 많아요.
0: 어디 학교, 초등학교 어디 다니셨는데?
1: 저 전라북도 고창이에요.
0: 아, 고창. 아이고, 좋은
1: 예.
0: 동네 사셨네. 지금도 어디, 지금도 고창이요?
1: 아니요, 지금 이제 서울이요.
0: 아, 이제 서울에. 언제부터
1: 네.
0: 서울 오셨어요?
1: 오래됐죠. 50년 됐죠. 50년.
0: 50년. 몇
1: 아,
0: 학년 때
1: 50년
0: 올라왔어요?
1: 됐어요. 예? 네?
0: 몇 학년 때 올라왔어요?
1: 고등학교 때
0: 고등학교
1: 올라왔어요.
0: 때. 예, 그러셨구나. 자, 그렇고, 그러면 저 신혼여행 거기까지 하고. 아, 근데 사연이 제가 파블로 PD한테 좀 전화 연결해 보자고 한 게, 지금 우리 6063번님처럼,
1: 네. 네.
0: 어르신들 요양병원이나 또 요양원에 의탁해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1: 많아요, 많은데,
0: 많아요.
1: 올해.
0: 주변에 봐도 많고 그런데. 자,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 연결을 한 거예요. 예.
1: 네, 고맙습니다.
0: 힘드시잖아요, 일단. 그죠?
1: 네.
0: 장인 어르신은 물론 요양병원에 있어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옆에서 수발 들어야 되는 자식들, 어때요?
1: 이제 제가 원래 장례 지도사인데,
0: 아, 그러세요?
1: 네, 장례 지도사인데,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알아요.
0: 아, 또 관련 업을 하고 계시구나.
1: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원래 이제, 5월까지 광주에 계시다가, 광주에 아들이 있는데, 수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모시고 왔어요. 저 집 근처로.
0: 서울로?
1: 예,
0: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손이 처남이에요? 손 아래 처남이에요?
1: 손 아래요.
0: 손 아래 처남이 광주에서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힘들다 그래서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이제 누나가 이게 서울로 모신 거구나. 집 근처로.
1: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이 좀 고집이 좀 있으세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 요양보호사들이 밥을 먹이면 절대 안 먹어요.
0: 왜 그러실까요?
1: 입맛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주는 음식이 안 맞으니까 입에. 이게 저희 집사람이 매일 죽 끓이고 장바다가 죽 끓여가지고 매일 점심때마다 가서 점심때 먹이고 또 때로는 저녁 때까지 먹이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0: 네.
1: 옆에서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0: 눈물 나죠,
1: 하는 일이
0: 그러면.
1: 잘하는 게뭐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0: 아, 매일 그거
1: 제가
0: 하기가 힘들 텐데.
1: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더 악화되면은 그때는 매일 가야 될 일이 생기지만 지금은 한 3, 4일에 한 번씩, 2,
0: 네.
1: 3일에 한 번씩만 가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0: 호흡 조절
1: 밥을
0: 좀
1: 안
0: 해라.
1: 주시니까.
0: 호흡 조절 좀 해라 그런 건데.
1: 예.
0: 네.
1: 근데,
0: 친정아버지 안쓰러우니까 이제
1: 네,
0: 딸이
1: 맞습니다.
0: 매일같이 가네. 네.
1: 예, 거기다가 지난달에 또 장모님이 처갓집 진도예요.
0: 예.
1: 진도에 혼자 계시는데 또 넘어지셔서
0: 호호.
1: 팔이 골절돼가지고 또 거기도 또 갔다 왔어요, 제 둘이. 가서.
0: 장모님은 어디 그래서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1: 이제 퇴원했어요. 저기 진도.
0: 진도 병원에 거기서 수술도 네. 하시고.
1: 예. 네.
0: 그러면 뭐 인공 뭐 그런 거 하셨어요?
1: 이제 저 기부스 하셨죠. 기부스.
0: 아 인공 뼈 그런 거 이식 그런 거는 안 하시고.
1: 예, 네, 기부스만 했어요.
0: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네. 어르신들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장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 85세요.
0: 야, 장인어른은 97이고 장모님은 85이시고 그러니까 장모님 장인어른은 또 이게 따로 또 이상 가족이 돼 버린 상태고.
1: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0: 그 진도에서 혼자 사시고.
1: 예. 예.
0: 야, 진짜
1: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또 지난번에 가서 벌초도 해 드리고 왔고.
0: 어이구, 진짜 효자네. 효자 둘 다 부부가.
1: 예, 뭐
0: 그러기 쉽지 살아야... 않은데. 예?
1: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어디로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만은 예. 또 그런 걸 또 어르신들은 또 은근히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드리고 오고 그래요.
0: 이번 추석 때 어떻게 해요, 그래?
1: 추석 때는 저희 처는 장어른 때문에 못 가고 저 혼자 갔다 와야 돼요.
0: 진도를 갔다 장모님한테 갔다 온다고?
1: 장모님한테도 가고 저희 친가도 가고
0: 고창도 가고.
1: 예, 예.
0: 바쁘시겠네.
1: 좀 바빠요.
0: 아이고. 참.
1: 뭐,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니까, 뭐, 그거는.
0: 그래요.
1: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니까는, 그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0: 네, 장인어른이 97이라고 그러셨는데, 건강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1: 아, 97이 아니고 87이요.
0: 아, 아까 문자를 잘못 쓰셨구나.
1: 아, 그랬나 봐요.
0: 97세로 쓰셨죠. 87. 예. 그러니까 장모님은 85이고 장인어른은 두 살 많은 87이시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아직 정신은 건강하신 거예요?
1: 정신은 건강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허리를 못 쓰니까 집에서 혼자 장모님이 좀 수발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서 모시는데 그 요양병원에서도 좀 힘들어해요. 허리 때문에 아, 일어나지 못하니까요.
0: 그 이제 저 복지사님들이 다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뭐 이래야 되니까
1: 그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시더라고요.
0: 네,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아마 그 요양병원 들어가기 싫어했을 걸.
1: 뭐, 절대 안 가신다고.
0: 거봐요. 예.
1: 절대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예.
0: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자식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네, 이렇게 모시기는,
1: 응? 예,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요양보사 두 분이 붙어가지고 하는데도 힘들어요.
0: 그니까 말이에요.
1: 예. 전국에 이제, 그, 부모님 여기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저는 웬만하면 요양병원에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예, 거기 가서 돌아가셔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은, 아무리 가족이 잘하더라도, 좀, 제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0: 그런데 본인은 결국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네요. 네,
1: 어쩔 수 없어가지고.
0: 그러면.
1: 제가 저희 집에 모실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0: 예.
1: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0: 아, 여건 또 안 되고.
1: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0: 그러면 또 이제 또 장례 지도사 일도 하시면서 요양병원이나 예. 요양원에서 이제 오신 그런 어르신들도 네. 이제 많이 본다고 그랬고, 그런데.
1: 네.
0: 마지막으로요, 객관적으로, 이런 네. 상황에서 이 죄의식을 네. 갖고 있는 자식들이 많거든요.
1: 엄청 많아요.
0: 그러니까 내가.
1: 예.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
1: 예. 네.
0: 아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모시는 거 있잖아요. 예? 네?
1: 네.
0: 그런 게 죄스럽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본인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끝낼게요.
1: 죄스럽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죄스럽다는 마음보다도 요즘에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모시는 분들

0: 하지만 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신 분마다
1: 불안하신
0: 상태가
1: 분이 있고 안 그러신 분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0: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가족들 오면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찾아뵙고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1: 왜그 부모 아파가지고 3년 냉기는 효자 없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예. 김병의 효자가 없어요.
1: 맞아요. 김병희 효자
0: 예.
1: 없다. 예. 하여튼
0: 그래서.
1: 저 오늘 우리 저 6063님의 그 이야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저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어쩔 수 없이 모실 때 죄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예?
0: 네.
1: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0: 자주
1: 지속적으로
0: 찾아뵈야 돼요.
1: 찾아뵈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0: 네, 자주
1: 그러니까
0: 찾아뵈야
1: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결국 자주 찾아뵌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는 거겠죠.
0: 돼요. 네. 네, 맞습니다.
1: 예.
0: 네.
1: 여건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근데 뭐
0: 지금 현재.
1: 사실 뭐6063 청취자나 저나 이제 우리 66쯤 됐잖아요.
0: 예.
1: 앞으로 뭐 10년, 20년 지나면 저희도 이제 85대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우리도 또 그런 상황에 갈 거니까. 지금이야 뭐 아직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저 이렇게 추석도 앞두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한번 공감을 좀 받아보려고 전화 인터뷰 해봤어요.
0: 아유,
1: 저기
0: 감사합니다.
1: 방송 듣고 계시다가 끊지 마시고 4650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0: 네.
1: 이게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는데 4650님이 이렇게 문자를 지금 보냈다고 들어보세요.
0: 네.
1: 저도 91살 되신 시어머니와 45년째 살고 있는데 거동도 불편하시고 고집도 있으셔서 수발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애쓰고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했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 아, 정말 대단한 사위십니다. 정말. 예?
0: 네.
1: 그 처갓집 일을 다 돌봐준다는 건데.
0: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1: 네.
0: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현대자동차 좀 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1: 예.
0: 이분들 광고 좀 해서 우리 TBS 빨리 여기 정상화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꼭 드립니다.
1: 난뭔 말씀을 하나 그랬네. 야, 정말?
0: 한 사람 보너스 더 준다 생각하고
1: 아이고.
0: 광고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
1: 아이고,
0: TBS
1: 정말.
0: 들을 때마다 좀 그런 속상함이 많이 있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1: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이
0: 빨리
1: 너무
0: 정상화
1: 착하신 분 같아. 예? 우리 저 GT 아저씨. 예? 아이고, 성함이 뭐예요, 성함? 이름이 뭐예요?
0: 조성팔입니다.
1: 뭐?
0: 조자 성자 팔자.
1: 성팔이야? 아,
0: 예.
1: 그래. 하여튼 성팔이 아주 마음씨가 너무 착한 사위네.
0: 그래요. 아무튼
1: 그래요.
0: 고맙습니다.
1: 일구야, 그래, 너도 한번.
0: 일구야 나중에 한번 봐.
1: 그래, 성팔아.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어쨌든, 뭐, 힘드신 상황이지만, 추석 잘들 보내시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많은 청취자들이 공감하는 문자 많이 보내고, 다 소개는 못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네,
1: 예. 자,
0: 항상 잘 듣고 있어요.
1: 아유, 고마워요. 예. 참.
0: 예.
1: 저는, 자, 인터뷰 해봤고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렇게 거창하게 끊었더니, TBS에 광고 잘못. 아이고, 참. 근데 지금 파블로가, 뉴스 하나를 올려놨어요. 때마침 저 뉴스를 올려놨는데 기사 제목이 요거네? 서울시가 TBS 정상화 협의체에 참여를 했다. 4자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요런 기사가 지금 떴네요. KBS 뉴스를 해가지고. 내용이 보니까 서울시는 신임 TBS 대표가 선임된 뒤 협의체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참여자를 추천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TBS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됐다. 협의체에서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재지정을 비롯한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기사가 떴네요. 상당히

0: 긍정적인 거지, 파블로. 아직 그 신임 TBS 대표는 선임이 안 된 거죠? 아, 오늘까지 마감해요? 그러면 신임 대표가 선임 오늘까지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임 대표가 지원자가 없어서 마감이 되면 어떡하지? 예? 지원자가 있어요? 복수로 있습니까? 이거 회사 기밀인 모양인데. 더 이상 묻지 말랍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서울시가요. 김영래 홍보기획관과 김설희 재정기획관을 협의체 참여자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제발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계실 텐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얼른 협의들 좀 해서 TBS 해결방안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9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2부 꾹꾹입니다. 아까 저 인터뷰했던 조성팔 청취자 작업합장이죠. 네. 모범 사위. 예. 네. 이분이 정희성의 지미어라는 노래를 시작했는데 요거 2부 꾹꾹입니다. 이게 지미어가 지미 말이죠. 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희성 씨 작사, 작곡 노래한 건데 내가 물어봤잖아요. 지난번에 스튜디오 나왔을 때. 지미 누구냐 그랬더니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들 어머니 떠올리시면서 정희성의 님이요. 자, 3부 실버돌 힘든 싱어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

0: 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TBS 교통정보
6: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신내나들목 조금목과 1차로에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뒤쪽 도농나들목 부근부터 신내 쪽으로 쭉 밀려 있습니다. 여기 지나서도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공 램프까지 다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은 반포대교 조금목과 4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한강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고 지점 지나서도 영동대교까지는 길게 정체 이어집니다. 남산 1호터널 한남대교 쪽으로 밀립니다. 1호터널 진입로에서부터 한남 1고가차도 내려설 때까지 쭉 정체고요. 남산 2호터널과 3호터널은 터널 끝에서부터 경리단길 입구 쪽으로 밀리다가 이어지는 반포대교 중간부터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그 밖에 동작대로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 쪽이나 언주로 내곡나들목 이전부터 구룡터널 쪽으로도 정체 구간 깁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허리케인 라디오의 복덩이 가수죠. 이재령이 부릅니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 꼭 일주일 뒤입니다. 25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이 한가위 추석 당일 날이죠. 이 목금토일 나흘 동안 추석 연휴가 이제 이어질 것이고, 자,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면서 뭐 실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복덩이가 굴러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2부에서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에 이제 모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성팔 청취자님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몇 분만 더 소개하면 산들따라님께서는 일구님, 예, 저도 요양원 보내고 울었어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6999님은 최일구 씨 진행하다가 부모님 생각이 울컥하는 마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 우리가 잘 모시도록 성심껏 효도하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가끔 저 안성 한뭐 2주에 한 번은 꼭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 어머니가 이제 귀가 또잘안 들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 가다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서 제 스스로한테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효도 뭐 그런 거큰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마음 하나. 예. 그냥 어르신들 기분 안 상하게 요렇게 하는 거 그냥 작은 마음씨 요런 거 효도가 아닐까. 꼭뭐 용돈을 뭐 몇십만 원 드려야 되고 뭐 그런 거가 효도는 아니겠더라.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고 보면 제가 아직도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예. 엄마 귀안 들린다고 소리 퍽퍽 지르다 가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절대 또안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0: 우리도 지금 아직은 건강하고 귀도 잘 들리고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우리도 20년 뒤, 15년 뒤 이때쯤 되면 저희 부모님처럼 된다는 거 명심하면서 살자고요. 0337님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뒷북일지 모른데 간만에 차 운전하면서 듣느라 19 DJ 얼굴을 이제 봤네요. 아, 유튜브를 이제 차 세워놓고 보셨나 봐. 날렵한 턱선의 베이겠어요. 제가 진짜 살 빠진 거 티가 엄청나고요. 회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저도 자극받아서 살좀 빼야겠습니다. 0337님한테 제가 팁을, 제 경험담을, 팁을 한번 드리면 자극받고 싶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유튜브 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당뇨 전 단계라 이 당뇨병과 관련된 유튜브 하나를 딱 보면 그 알고리즘으로 뭐 상로병사의 비밀이 뭐 명의 뭐 이런 거또각 양방, 한방 의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다 보면은 저절로 각성이 됩니다. 네. 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힘이 빠졌다. 각성을 하실 때 뭘로 보느냐? 유튜브. 요럴 때 유익한 유튜브더라고요. 요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케인이 자랑하는 광고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출신이죠. 보조 MC로 저하고 이제 같이 할 겁니다. 사우스 마운틴 남산이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잠시 후 힘든 싱어입니다.

0: 한번 해봐요.
1: 예!
0: 예비스타의 선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2: 힘든 쇼!
0: 보조 MC 오늘 신났습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떠요. 애들랑 가라! 60살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왔습니다. 자, 보조 MC.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한 명문, 서울예대.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사우스 마운틴, 남산입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대로 추석. 날 그리고 귀향길 귀성길에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노래 가수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 대로 국민 가수
0: 짧게,
3: 국민
0: 짧게.
3: 가요로 등극하고 싶은 힘든 싱어의 2대 가왕에 빛나는
0: 아,
3: 스페셜
0: 해요,
3: 게스트
0: 짧게.
3: MC 가수 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옐로 카드야. 너무 길어요 지금. 예?
3: 여보세요.
0: 아 근데 차가 왜 안 와요? 근데 왜 고장 났어?
3: 차 때가 되면 옵니다.
0: 차만 타면 오는데 왜 그 차가 안 오냐 이거예요.
3: 차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시간표대로 오는 거죠.
0: 4566님께서 오늘 명 MC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야, 명 MC가 된 겁니까 지금?
3: 자,
0: 저는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명 MC라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3: 청취자분들은요. 네. 듣는 분들은 다 명 MC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만 저를 아주 그냥 땅바닥으로 내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깔아 뭉갤라고.
0: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보조 MC, 자, 줄여서 이제 보엠으로 합시다.
3: 네? 아, 스페셜 게스트 마스터 세레모니.
0: 보엠, 네. 보엠,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오늘도 의상이 뭐 빛가번쩍하네. 이게 뭐야, 이거 또.
3: 역시 그 힘든 싱어의 야. 그 스페셜 게스트 MC는 가수 못지않는 2대 가왕이 빛나기 때문에.
0: 의상은 뭐 거의 엘비스 프레슬이네.
3: 아유, 엘비스 프레슬뿐만 아니라 노래, 가창력, 실력 모든 게 입증하는 네. 그런
0: 여보세요.
3: 싱어입니다.
0: 여보세요.
3: 말씀하세요. 할 말씀 하세요.
0: 조금만 얘기하시고. 네. 아마 엘비스도 생전에 이렇게 멋진 의상을 입지 못했을 것 같아. 제가 그 남산 씨가 왜 처음 나오면서 저한테 그 남는 거라고 왜 녹색 그린 자켓 저한테 준 거 있잖아요.
3: 여보세요. 남는 거 드린가요? 사다 드렸습니다.
0: 뭐 아, 남는 거 사다 준 거야? 집에 있던 거 남는 거 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3: 아니, 벌써 아니, 사이즈 자체가 안 돼요.
0: 그 자켓이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3: 네.
0: 그 미국 사람들이 입던 건가 봐. 그래가지고
3: 여보세요?
0: 수선을 해가지고 팔을 좀 줄여가지고 내일 입을 거예요. 그걸.
3: 옷을 사면은 그 소매 기장은 다 줄이고 기장도 줄여 입어야 됩니다.
0: 아, 이거 팔만 줄였어. 하여튼 내일 제가 예, 여기 예. 저 서울 구로구청에 저 안양천변에서 행사가 있거든.
3: 아, 그렇습니다.
0: 거기 저 일부 행사를 막기로 했는데
3: 예.
0: 내일 그거 입고 갈 거예요.
3: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0: 감사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3: 박수 한번 주세요. 네.
0: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이제 류인숙 씨 지난주에 네. 4승을 거뒀습니다.
4: 네.
0: 오늘 5승 가왕에 도전하는 날이네요.
4: 네.
0: 소감이 어떠세요?
4: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0: 최선을 다해서
4: 네, 해보겠습니다.
0: 오늘도 남해에서 고쳐 네, 버스로
4: 버스 타고 왔어요.
0: 몇 시간 걸렸어요?
4: 여기까지 한 5시간.
0: 어디서 터미널은 어디서 타셨는데?
4: 남부터미널이요.
0: 아니 아니 출발을.
4: 아, 남해.
0: 남해.
4: 예, 네, 공용.
0: 아, 남해에서 서울 남부터미널.
4: 아침에
0: 5시간.
4: 8시 버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0: 그러면 오늘 류인숙 씨가 5승 가왕을 성취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키를 쥐고 있는 도전자가 지금 빨간 자켓에 바지. 아, 오늘 뭐 의상이 뭐 보헤미도 그렇고 류인숙 씨는 보라색이고 오늘 도전자는 또 빨간색이고 아, 휘황찬란합니다.
1: 오늘 방송 자체가 그 행사에 반갑습니다.
0: 자, 사우스 마운틴 네. 오늘의 챌린저 소개해 주세요.
1: 가수 권일 KBS 신무대
0: 여보세요.
1: 수상.
0: 저 온웨어 좀 불 좀 보면서 그냥 이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1: 여보세요. 저거 볼 시간
0: 자 다시 하세요. 네. 다시
1: 가수 권일 KBS 가요무대 가창상 수상 이후 2012년 행담도의 밤 그대 품에를 발표한 이후 2022년 그렇게는 못합니다. 4집까지 활동해오고 있는 실버돌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노래교실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는 팔방미입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 미남 가수 권일씨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분들 두 분 알아요? 보조 MC하고.
2: 잘 몰라요.
0: 처음 보는 거예요?
2: 네, 오늘 처음 봅니다.
1: 저 친구하고 같이 활동하고 네. MC도 보고 노래 교실 선생도 하고 네. 밤에 올겐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안 할
0: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일 씨가? 네, 네. 아, 진짜 팔방미인이시네. 네,
1: 못하는 게 없습니다.
0: 존경합니다.
2: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네.
0: 그리고 전자 올겐까지 치시고
2: 뭐 잘은 못하지만은
0: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나중에 네. 한번 좀 코치를 좀 받는 걸로 하고 근데 네.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0: 소개를 하는데 KBS 가요 무대 가창상이 어디 있어요
1: 신인 무대라고 했습니다
0: 신인 무대라고 해야지 가요 무대라고 그랬다니까
1: 아 가요 무대
0: 가요 무대는 그 월요일 날 그 하는 거고
1: 그럼으로써 한번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애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0: 아 나 참 졌다 졌어 정말 자, 허리케인 라디오 첫 출연하셨는데 권일 선생님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2: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사실 저도 예, 청취자로서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방송을 초대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그렇게는 못합니다로 활동하고 있는 권일입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신인 무대에서 가창상을 수상을 하셨다. 이게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2: 지금은 없습니다.
0: 옛날에 있었어요? 예, 몇 년도에 예. 있었던 거예요?
2: 제가 출연한 지가 86년도에 출연했어요.
0: 86, 아시안게임 할 때?
2: 예, 맞습니다.
0: 아, 임진왜 선수 라면 먹을 때?
2: 예.
3: 아, 미쳤어.
2: 그때 출연했는데.
0: 40년 전에?
2: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20대 때구나.
2: 예, 맞아요.
0: 아, 그때 신인상 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버돌 힘든 싱어. 자, 권일 씨 30초 셀프 PR 들어갈 거예요. 자, 셀프 PR 시작!
2: 안녕하십니까. 긴 무명 생활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랑은 가슴 아파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일입니다. 저는 큰 교통사고로 아픔을 딛고 우뚝 일어나 노래교실 강의 그리고 청취자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교통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보조 MC 남산 출연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웅변을 토하시네. 인사말을 풀고 셀프 PR을 인쇄를 해가지고 오셨고 아니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2: 네 옛날에? 맞습니다. 네.
0: 어떻게? 몇 살 때?
2: 29살 때요. 네. 제가 지방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네. 그니까 비가 오는 날에 네.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이 두 명이자 저는 사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0: 고속도로에서요?
2: 예, 예, 맞습니다.
0: 같은 버스 타고
2: 아, 트럭이 이렇게 중간에 제 차를 갔다가 침범을
0: 해요. 같은 동생했던 두 분이 돌아가셨다?
2: 아니, 상대방.
0: 상대방. 예. 어휴. 그 병원 생활 꽤 오래 하셨겠네.
2: 제가 대수술을 4번 하고 병원은 2년 동안 사실 병원에 있었습니다.
0: 인간 승리를 하셨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노래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권일 씨 노래.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 어떤 노래인지 예? 뭘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2: 이러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다가 네. 아, 이제 와서 떠난다고 하니 네.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는
0: 너를 노래를. 떠난다는 너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2: 예, 못하.
0: 예, 너 가지 마라?
2: 그렇죠. 가지 마라.
0: 에이 간다 그러면 가게 해야지 못 가게 해 그걸. 예?
2: 예, 또 많이 또 많이 틀어지면 또
0: 너무 사랑하니까. 예,
1: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네. 오늘 그 5승에 도전하는 유인수 가수님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0: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는 유인숙 씨 가왕을 못하게 하겠다는
1: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출전한 거 아닙니까?
0: 아, 그래서 출전한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유인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그냥 뭐.
0: 웃고 말지요?
3: 네.
0: 보조 MC.
3: 네, 많이 알겠습니다.
0: 논리를 너무 비약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셀프 PR도 했고, 노래교실 강사도 하신다고.
2: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오늘 마치고 사실, 성큼 뛰어왔습니다.
0: 아, 노래교실 마치고 아, 여기 네.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하십니까? 강릉실은?
2: 수요일은 신당동. 네. 그 다음에, 목요일은 구리, 마사에. 오. 이렇게 쭉 일정이 있습니다.
0: 오늘은 금요일인데. 어?
2: 아, 오늘도 금요일, 맞아요. 네. 수요일 금요일이니까 맞네요. 네. 신당동에서
0: 예, 예. 노래 강사 하시다가. 네.
2: 마치고
1: 제가 직접 가서요. 네. 노래도 불렀고, 많은 분들한테 꽃다발도 받고.
0: 누가?
1: 제가 남산 가수가요.
0: 초대해줘서. 여보세요.
1: 네. 말씀하세요.
0: 지금 권일 가수 얘기하는데 아저씨가 왜 튀어나오고.
1: 노래교실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초대 가수 가서.
0: 아, 거기 가서 차만 타면 오는데 불렀어요?
1: 차만 타면 오는데 네. 또 제 노래 불러드렸고 거기서 팁도 줘요. 노래 잘하면.
0: 아,
1: 배우분들이
0: 그래요?
1: 끝나고 또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자.
0: 가만히 있어봐. 이게 사실이에요?
2: 네,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0: 아니, 저도 가수인데 인생 모임에
1: 여보세요.
0: 부르는 거 아닙니까?
1: 지금 빠지세요. 아무 데나 끼지 마세요.
0: 야, 그거 좋구나, 무대가. 근데, 권일 씨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취미가 아주 독특한 야구를 하신다며요?
2: 아, 제가 원래 그 설린상고를 졸업했습니다.
0: 설린상고 나왔어요? 예, 예, 원효로?
2: 예.
0: 내가 중학교 때 그 옆에 살았는데.
2: 아, 그래요?
0: 왜?
2: 예, 그래서 야구의 명문이자, 그래서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0: 설린상고 명문이지. 김시진.
2: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박노주.
0: 박노준.
2: 예. 네. 저하고는 전 2년 제가 후배죠.
0: 박노준. 예, 그러시구나. 네. 그게 지금도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거예요?
2: 지금은 뭐 기회 되면 하지만은 사실 야구 할 기회가 사실
0: 예,
2: 없습니다.
0: 그렇겠죠. 예. 예. 방송 듣다 6,500번 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태안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보조 MC. 네.
1: 아, 방송 듣다 아, 6,500 님 예. 가수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0: 아, 그거 제가 읽었잖아.
1: 저는 태안에 있는데요. 길 옆에 떨어진 밤 주우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예. 충남 태안 길가에서 밤 주우면서 듣고 계시네요. 밤 주워봤어?
0: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0: 그 마지막 건 내가 읽는 거야. 그럼 파블로가 써놓은 거 아니야.
1: 아니야. 혼자 집에 많이
0: 하시다 보니까
1: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0: 나
1: 얘기했으니까.
0: 지금 몇 번째 나오는데도
1: 아저씨가 뭡니까? 스페셜 게스트
0: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남산 씨가 이제 소개를 하면 네. 내가 이제 그 코멘트를 하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PD가.
1: 아, 웃기려고 했어.
0: 그것까지 다 읽으면 어떡하냐고요. 하여튼 이래서 재밌어, 네. 남산 씨가. 자, 그러면 이제 유인숙 씨 이제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이제 1라운드 시작할게요. 유인숙 씨. 권일 네. 씨만 너무 소개를 오래 해서.
3: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는 하도 오늘 여섯 번째 나와가지고.
0: 네.
3: 네.
0: 그냥 친정집 같죠, 여기가?
3: 네. 일단 네. 만 이런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만도 영광이지 않나
0: 아유,
3: 싶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네.
0: 자, 그러면
3: 많은
0: 자,
3: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대결 시작할 겁니다. 자, 본인의 노래로 하는 거예요. 자, 도전자 권일 씨. 아까 소개해 드렸었던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 노래 시작을 하자고요. 자, 요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4페이지. 자, 요거를.
1: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0: 실버돌.
1: 실버돌.
0: 예.
1: 힘든 싱어. 일생에 도전합니다. 가수 권일 씨. 그렇게는 못합니다. 1번 권일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0: 자, 정답 문자 소개해주세요.
1: 1번, 그렇게는 못합니다. 1번, 권리 가서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0: 호호는 왜 해?

0: 자, 정민 씨. 자,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노랫말이 아주 독특해요. 네. 당신을 믿은 내가 순진했나요? 아니면 바보였나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한 모양이죠. 가는 사람을 그래서 속 편하게 보내주고 싶긴 한데 싫다, 안 한다. 나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네. 야, 저기 보조 MC, 보조 MC. 여보세요.
1: 남자가
0: 메인 MC가 물어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네. 자, 보조 MC님.
1: 말씀하세요.
0: 사우스 마운틴. 예. 이거 저 좀 구질구질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노랫말이? 함께 보내주면
1: 가는
0: 되지.
1: 사람을 쿨하게 보내주고 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으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사서삼경이 네. 보면.
0: 사서삼경 그런 말이 있어?
1: 없음 말고.
0: 여보세요. 이거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거. 그거 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 네.
1: 아니, 원래는요. 제가 보기엔 남자가 발로 체인 것 같습니다. 예. 여자가 딴 남자가 생겼다든지 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 안 되면 바꾸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문자 소개해 주세요. 문자 소개.
1: 좀 구질구질하다는 느낌이 아닌가 보조 MC 남산 씨.
0: 여보세요. 내가 읽었잖아.
1: 제가 읽었어요?
0: 그저 파블로 TV가 네.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적어놓은 걸 아저씨가 읽으면 어떡해.
1: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시키면 시키는 대로.
0: 권일 씨 노래에 대한 그 평가를 해주신 자, 9935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1: 993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권일 선생님 정말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0: 아유, 노래교실 감사합니다. 제자들 아닙니까?
1: 회원
0: 선생님이라고
2: 예,
0: 그래요.
2: 예, 맞습니다. 예, 자,
0: 오늘
2: 예.
0: 저 노래교실 저 후배님들 많이들 여기 홍보 좀 하셨어? 나온다고?
2: 예, 뭐, 여기저기 좀 계속.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또 계속.
1: 749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권일 선생님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0: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아유,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박순봉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2: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봉구 네. 창동 노래방 사장님 짱여사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와 권일 가수님 노래도 좋고 노래도 잘하시네요. 미남이시네요.
0: 예, 미남이란 얘기는 없는데
1: 제가 거의. 얘기했습니다. 제가
0: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팩트를 감사합니다. 위주로 해야지 예. 예, 예. 청취자가 보낸 문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공하면 어떡해요.
1: 소망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0: 저는 박노준, 김건우량 동기생입니다. 바로 옆반이었습니다.
1: 아유, 예.
2: 아유. 김건우 선수가 있었나 보죠?
1: 네, 맞아요. 있습니다. 있었어요.
2: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이분들은.
1: 예, 맞습니다.
2: 설린당구.
1: 예.
2: 박노준, 김건우 선수가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일 씨의 첫 번째 1라운드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오늘 이기면 이제 5승을 거두면서 가왕이 되실 류인숙 씨. 남해에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자, 1라운드 본인 노래죠? 엄마, 엄마.
3: 네.
2: 자,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0: 지금 엄마 엄마를 부르고 있는 2번 유인석 가수 오늘 5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문자 2번 오인 유인숙 가수 문자 보내주세요.
1: 유인숙 오인숙이 아니고
0: 유인숙
1: 노래하세요. 집중하셔.

0: 네, 이인숙 씨 잘 들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본인의 곡 1라운드 곡으로 엄마 엄마 듣고 왔습니다. 자, 응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보조 MC.
1: 아, 팬더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캬, 노래 잘한다 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송혁 TV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남의 임이자 류인숙 가수님 5승을 진심으로 기원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이제 1라운드는 끝났고 이제 한 곡씩 이제 부르셨어요.
3: 네.
0: 자, 먼저 권일 씨는 보니까 이제 빨간 자켓 입고 이렇게 있는 네. 거 보니까 강진 씨 비슷해.
3: 아,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목소리.

0: 돌이 창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스타일 자체가 호리호리하시고 그 강진 씨도 오면은 그 단색으로 자켓 바지 차려입고 오시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1: 자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첫
0: 곡 부르신 네. 소감
1: 제 노래지만은 사실 이 좋은 방송에서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노래만큼 열심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리인숙 씨는 어떠셨어요?
2: 네, 저도 이제.
0: 이제 긴장하는 거는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 중간에 남산 씨가 막 웃기니까 웃기도 하고 말이죠.
2: 네, 이제 긴장이 정말 오늘은 긴장이 한계도 안 되네.
0: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2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실버들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권일. 2번 류인숙 그냥 이름이나 번호만 적어서 힘든 싱어 우승자를 뽑아주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세요. 네,
0: 여기일 때는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써있긴 써있지만 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 아, 이거 똑바로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이거 썼더라도 이런 걸 좀 대화체로 좀 바꿔라 이런 얘기도.
3: 아,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실버돌 힘든 싱어 2라운드 대결 이제 커버곡입니다. 도전자 권일 씨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3: 무정한 그 사람이에요.
1: 무정한 사람이요.
0: 무정한 사람. 무정한 그 자는 아니고 네. 무정한 사람.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명문 서울예대 출신 남산 씨 스탠드바 MC풍으로 권일 씨 소개 좀 부탁합니다.
3: 이번 무대는 노래문 노래. 비주얼, 실력, 삼박자를 두루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무대 위의 신사 오늘의 무대 권일 가수를 소개합니다. 부탁해요.
0: 뭔 노래 할 건지 얘기를 해요.
3: 무정한 사람.

0: 무정한 사람 두 번째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요. 원곡자는 이제 성민호 가수인가봐요. 성민호 가수.
1: 네, 맞습니다. 네. 예.
0: 이 노래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으셔서 부르시게 됐습니까?
1: 그 제가 그 반문대회 활동할 때 성민호 선배님께서 인연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0: 무정한 사람. 예. 네, 그렇군요. 자, 격려 문자 보조 MC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2: 아, 749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빨간 자켓 너무너무 멋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겠네요. 그 나도 그래 역시나 노래는 권일
0: 여보세요. 나도 그래 님 그래야지.
2: 아 나도 그래 님 써주셔야지 그 님자를. 나도 그래 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역시나 노래는 권일 가수님 타고났다. 소주 먹나? 무정한 사람을 완벽하게 소화하네.
0: 여보세요. 실수 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네.
2: 김순자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무정한 사랑. 여기 사랑했었네. 아, 사랑 감정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질문이 뭐라고 쓰신 거예요? 노래는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 하나요?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초등학교 1학년 연극합니까?
2: 아니 노래 감정은 어떻게
0: 질문은 저 빠블로 PD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2: 아니 저 우리
0: 그게 그렇게 질문하지 물어봐야지.
2: 부장님이 네. 이거 잘 못 치시네 타자를.
0: 아 타자 제대로 쳤고 이걸 아니, 읽는 사람이
2: 띄어쓰기도 안 하시고
0: 그 초등학생 만약에 그냥 읽어대면 어떻게? 자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자 네. 봐.
2: 예.
0: 권일 가수님 네, 이 네. 무정한 사람 이 노래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1: 첫째는 일단은 그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예. 아, 물어봐. 이렇게 예. 물어봐.
2: 권일 가수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아 너무 좋죠. 아,
2: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0: 자 권일 씨인데 외자입니까?
1: 제 이름 사실 원래 그 호적에 본 이름이 있어요.
0: 아, 이름은 예명이시구나.
1: 네, 이런 활동명입니다.
0: 활동명 권일.
1: 참, 네, 예. 무엇이든 최고가 되라 해서 권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0: 와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류인숙 가수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 출연의 이제 마지막 노래. 이 노래까지 하면. 하루에 나오면 두 곡씩 부르니까 260, 12번째 곡 노래네?
3: 네.
0: 아, 정말 대단한 이력입니다.
3: 정말 멋진 방송입니다.
0: 자,
3: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류인숙 씨는 저 두 번째 노래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3: 네, 오늘은 제가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0: 남해?
3: 그래서, 네. 섬마을 선생님.
0: 섬마을 선생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류인숙 씨의 두 번째 노래, 이제 뭐 이기든 지든 이제 마이바 마지막 라이브가 됩니다. 섬마을 선생님 박수!

천마의 선생님을 노래하고 계시는 2번 유인숙 가수님 응원 문자 2번으로 보내주세요. 유인숙 가수님이십니다.

0: 네, 유인석 씨, 선물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 하셨고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 MC님.
1: 네, 말씀하세요.
0: 이 노래 말 보면 이런 게 있어. 서울엘랑 가지 마세요.
1: 아, 이 무슨 노래냐면요.
0: 네, 왜 그래요?
1: 그 섬마을에 네. 그 총각 선생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네. 한 3년 정도 하면은 발령이 납니다.
0: 오.
1: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그 섬색시를 그 정들여놓고 네. 가려고 하니까 그 섬색시가 정들어가지고 네. 못 가게 바지 그랭이를 잡아가지고 못 갑니다. 나를 데려가든지 나를 책임지든지.
0: 아니 그런데 네. 그 뭐 기사가 났어요?
1: 아니, 저보고 얘기했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죠. 아, 전문
0: 추측으로?
1: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추측이 아니라 원래 총각 선생님이 선마을 남해에 우리 저 유인숙 가수님이 정을 들여놓고 가려고 하는데 네. 백고동 가수님 하면서 바지장이를 끌어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학생한테 정을
1: 하세요.
0: 학생한테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니, 선마을 선생님이니까.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1: 19살에 써있잖아.
0: 그러니까 제자인데. 제자가 선마을 아니죠. 선생님한테 정을 들었다?
1: 그 선마을에는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선마을에 네. 섬색시가 19살 순대로 써 있잖아요.
0: 아~
1: 요즘 집중하세요.
0: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1: 이것을
0: 선마을 선생님한테 매일
1: 가수가 또 노래 부르는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0: 자, 이제 그러면은 네. 유인숙 씨 노래에 대한 격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팬더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유인숙님, 남해 선마을에서 태어나셨군요. 질문하시라잖아요, 여기. 어떤 섬인지.
0: 빨리.
1: 아, 어떤 섬, 어디 갔어? 남해 섬이 몇 개, 제일 큰 섬 어떤 섬이 있나요?
2: 아, 남해 섬이 하도 많으니까, 그 소치 섬이라는 것도 있고, 예. 저기, 왜, 그 유배 가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
1: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2: 네. 하여튼 그 섬이 많은데, 아. 네, 삼면이 뭐 하여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청정해역이라고 불립니다.
0: 남해가 큰 네. 섬이에요.
2: 네.
0: 그 유인숙 씨는 남해 본섬에서 태어나셨고,
2: 네.
0: 그 옆에 부속 도서가 이렇게 있다.
2: 네, 네. 많은 섬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큰 섬에서.
0: 아, 한류순도 다 경치 네. 좋은데고, 아, 멋있죠.
2: 좋아요.
0: 남해. 네.
2: 나중에 회를 제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승을 합니다.
0: 5승하면
2: 네.
0: 삼성 지난번에 삼성하고도 뭐 한다고 그랬는데.
2: 네, 얼마든지
0: 오늘 5성까지 이르면 가면은 회 그냥 네. 무한 리필?
2: 네, 무한 리필 자연산.
0: 오늘 이기면 바로 갑시다 그러면 네. 남해로 그냥.
1: 네? 시간이 안 됩니다.
0: 시간이 아, 안 돼요 시간이?
1: 네. 어. 바빠요.
0: 또 다른 격려 문자.
1: 아, 376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2번 류인숙 가수님 선마을 선생님 참말로 잘 부르시네요. 다섯 번째 보는 방송인데 여유만만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최고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니요.
1: 아, 제가... 최고라고 지금 인정을 아, 하고 가야죠.
0: 겸손한 거 아닙니까?
1: 319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선마을 선생님 남해의 이미자답게 선택도 역시나 이미자님의 노래로 하시는군요. 젊은 시절에 이미자 목소리 같이 잘하십니다요.
0: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류인숙 씨가 5승을 거두면서 가왕이 될 거냐. 요번에 가왕이 되면 실버들 힘든 싱어 세 번째 가왕 되는 거죠? 빠블로. 2대강이 여기 지금 남산 씨가 2대강이고. 어이, 예. 예. 유명한 분이요, 이분이.
3: 남산.
0: 자, 이제 남산. 소감을 이제 다 두 곡 다 부르셨으니까. 권일 씨부터. 예.
3: 힘든 싱어만큼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류인숙 씨.
2: 네, 저도 그동안 참 긴장도 많이 했고 예, 방송국 오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0: 예.
2: 그래서 오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방송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준 분들께 응원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0: 예.
2: 우리 최일구의

0: 우리 케인 방송팀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예.
0: 제작진님 감사드립니다.
2: 예. 예비 스타의 산실, 짠내는 뮤직쇼.
3: 좀 긴장감 있게 읽어.
2: 실버들 힘든 싱어.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5: 좌우로 정렬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6: 대리 부르셨죠?
4: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7번들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합니다. 권일 대 류인숙, 류인숙 대 권일. 자, 청취자 여러분과 제작진은 어느 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사우스마운틴 남선 씨 발표해 주세요.
2: 아, 오늘 결과 발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 최고의 감동, 최고의 대결을 펼친 과연 우리 류인숙 가수님께서 5승의 왕관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1승의 도전으로 5승을 자초를 시킬 것인가를 가장 고민입니다. 자, 오늘의 우승! 짠나네는 진검 승부! 최고의 허리케인 3대 가왕이 탄생하느냐? 1승에 가져가느냐?
3: 아, 빨리 해!
2: 오늘의 우승입니다! 유인숙 가수님 3대 가왕 축하드립니다!
1: 아유, 축하합니다. 아이고, 여섯 번 출연하셔가지고 꿈을 이루셨네.
0: 아, 감사합니다.
1: 소감 좀, 예, 울지 마시고, 예. 청취자 여러분께 짧게 소감 좀, 예.
4: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늘 긴장 때문에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1: 네.
4: 그래서 오늘 이렇게,
1: 그래요.
4: 저도 물론.
1: 마음 편안하게.
4: 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응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1: 편안하게 내려가시고요. 자, 이, 권일 씨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셨는데 아까 우승은 못 차셨지만 네. 네, 다음에 패자부활전에 꼭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네.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류인숙의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일 씨, 류인숙 씨 나와서 감사하고요. 명문 서울예대 출신 30년 보조 MC 사우스마운틴 남산 씨도 수고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0: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8.3도입니다. 어제보다 높고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전남 도서 지역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는 공사하는 곳이 무척 많고요. 고장차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도리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고장난 화물차 조금 전에 갓길로 옮긴 상태지만 이 여파로 시흥휴게소에서 도리분기점 쪽으로 밀립니다. 여기 말고도 시흥에서 송내 쪽이나 고양분기점에서 노고 1터널 쪽으로도 긴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 입장 거봉 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정체서행 이어지고요. 판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덕평에서 용인 지날 때 동선에서 부곡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운영위원 김철기입니다.
0: 우리가 매일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단체 채팅방, 만약 그곳에 사람인 척하는 AI가 몰래 섞여 있다면 우리 집단의 여론은 어떻게 변할까요?
1: 최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최근 한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칭하대의 연구진은 사람과 AI가 섞인 하이브리드 집단에서 합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추상적인 도형을 보고 그 모양을 묘사하는 한 문장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0: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단 내 AI의 비율이 12.5% 정도로 소수일 때 기계는 훌륭한 촉매제였습니다. 인간들끼리 더 빠르고 단단하게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왔죠.
1: 하지만 AI의 비율이 75%까지 높아지자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합의가 형성되긴 했지만 그 합의의 내용에서 인간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간들끼리 대화를 주도할 때는 추상적인 도형을 보며 앉아있는 토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신체나 경험에 빗댄 따뜻한 은유였죠. 하지만 AI가 주도권을 쥔 집단에서는 비대칭 삼각형과 사각형이라는 아주 차갑고 기하학적인 표현만이 집단의 표준 언어로 남았습니다.
0: 인간의 경험과 서사가 완전히 지어진 자리를 기계의 언어가 채운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바로 참가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표현에 대해 속으로는 가장 낮게 동의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그 AI의 표현을 가장 기꺼이 채택해버렸습니다. AI의 논리에 설득당한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만들어낸 구조적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순응해버린 거죠.
1: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AI들을 공론장에 투입한다면 대중을 강압하지 않고도 슬그머니 여론을 조작하고 마치 그것이 민주적 합의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을 겁니다.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AI의 무분별한 개입을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는 규칙에 길들여지고 존재하지도 않은 여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지 않을까요?
0: 그런 세상에서 AI의 공론장 참여는 합의를 돕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주도권을 인간에게서 앗아가는 권리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을 방법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1: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한국 여성민우회 활동가 온다님을 모시고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

0: 네,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간재능연구소 박근영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박근영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뉴욕시가 새학기부터 공립학교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1: 뉴욕시는 지난 10일 시작된 새학기부터 한국 기준으로 유아부터 중학교 마지막 학년까지 학생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용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0: 네, 네.
1: 학년에 따라서는 디지털 기기의 하루 사용 시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네. 요즘은 학교에서도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0: 그렇죠.
2: 뉴욕시는 오히려 사용을 금지한 거네요.
1: 네,
2: 그러면은
1: 맞습니다.
2: 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ChatGPT 같은 AI를 아예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먼저 학생용 생성형 AI 사용이 1년간 예. 중단됩니다.
0: 예.
1: 특히 ChatGPT처럼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의 AI 챗봇은 네. 고등학생을 네. 포함한 모든 학년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0: 네.
1: 또 교사들도 수업 계획을 세우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고등학생에게는 AI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까지 좀 줄인다는 조치가 있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1년에 두 차례 AI 문해력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0: 네.
1: 또 교사의 지도 아래 선별된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보는 그런 시범 사업들도 진행하는데요.
0: 예.
1: 반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런 전자기기 사용 자체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하루 30분
0: 네.
1: 그리고 중학교에 해당하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하루 45분으로 정했습니다.
0: 네.
1: 또 2학년 이하 학생들은 개인별로 지급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1인 1기기의 방식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사실 이 테크업계에서는 AI를 조금 더 일찍 접할수록 어떤 미래의 어떤 역량을 더 키우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0: 그렇죠.
2: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좀 해야 된다.
0: 그렇죠.
2: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뉴욕시는 왜 이렇게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1: 네, 먼저 뉴욕시장인 그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 네.
1: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그런
2: 네.
1: 교사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2: 네.
1: 또 또래와 함께 그런 능력들도 키우면서 또 어려운 문제와 직접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1: AI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만큼이나
2: 네.
1: AI 없이도 사고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들어보면 이제 그 과제나 어떤 학습에 AI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관계 형성까지 좀 함께 살펴본 정책인 것 같은데 근데 뉴욕시가 ChatGPT 사용을 금지한 것이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1: 네, 뉴욕시 공립학교는 ChatGPT가 출시된 직후인 2022년에도
2: 네.
1: 학교 내
2: 네.
1: 사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해제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당시에는 그런 표절이나 또 과제 대필과 같은 학습 윤리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2: 네.
1: 이번에는 생성형 AI 전반과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네요.
1: 네. 또 앞으로 1년 동안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문가 그리고 시 관계자 등이 네. 함께하는 TF를 꾸려서
0: 예.
1: AI 사용 중단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우선 사용을 멈추고
2: 네.
1: 그런 변화들을 지켜본 다음에 향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일종의 정책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런 우려들이 뭐 당연히 뉴욕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AI 사용을 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뭐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뭐 있나요?
1: 네, 우선 뉴욕시 외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2: 네.
1: 지난 6월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0: 해서 지급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1: 네.
0: 현재 미국의 24개 주에서 약 80개의 AI 프로그램 및 디지털 기기 제한 정책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질문이 이제는 단순히 AI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에 좀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교 내 AI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AI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호주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0: 네.
1: 뭐 SNS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2: 맞습니다.
1: 이제는 AI도 그런 고민의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2: 네.
0: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카카오,
2: 네.
0: KT 등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선정된 3개 컨소시엄과 간담회를 열고
1: 네.
0: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의 시제품과 출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 컨소시엄은 연내 대국민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경쟁에 나섭니다.
1: 사실 뭐 모두의 AI라는 이름부터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0: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주로 네.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1: 네.
0: 모두의 AI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 생활 네.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고 또 실제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네. 좀 더 공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와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1: 네.
0: 뭐 각종 신청들과 예약 그리고 결제까지 하나의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1: 예.
0: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공공 AI 에이전트와 연계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책들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문에 답해주는 챗봇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결국은 AI 에이전트, AI가 이용자를 대신에 실제로 일을 처리해주는 걸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새 캔소시엄은 그러면은 각각 또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나요?
0: 네, 먼저 카카오는 그런 카카오톡과 그리고 전화를 활용해서 정보의 검색부터 뭐 신청, 예약, 결제까지 하나의 대화 안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군요.
0: 네, 맞습니다. 또 KT는 실시간 검색과 뭐 공공, 교육, 금융, 쇼핑처럼 10개 분야 서비스를 연결하고
1: 네.
0: 또 이용자의 요청에 맞는 국산 AI 모델을 자동으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1: 네.
0: 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인증부터 신청, 결제까지 실제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2: 네.
0: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이게 뭐 새 기업이 조금씩 자신들의 어떤 강점에 따라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AI를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조금 밀접하게 연결시키겠다라는 목표는 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0: 네, 우선 여러 홈페이지나 그런 앱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1: 네.
0: AI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1: 네.
0: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1: 네.
0: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기업에는 국산 AI 모델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목표들도 담겨 있습니다.
2: 그런데
1: 네.
2: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AI가 실제 업무까지 대신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겠지만은 인증이나 결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사실 굉장히 며칠 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고.
1: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항상 이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이 공인인증서를 또
2: 정말.
1: 자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2: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우선 정부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래서 공공 AI 에이전트 연계와 함께 그런
2: 네.
0: 개인정보 보호와 그런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2: 네.
0: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1: 뭐 이제는 그 GPT가 스스로 해킹도 하는
2: 맞습니다.
1: 그런 시대에 과연 정부가 이런 어떤 AI로부터의 어떤 보안 위협을
2: 네.
1: 어떻게 대응을 할지 조금 저희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엔 이 모두의 AI가 되려면 뭐 단순히 이제 뭐 좋은 기능 뭐을 갖추는 것을 떠나서
2: 네.
1: 그거 넘어서서 누구나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내 선보일 이번 모두의 AI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2: 네, 그럼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은 미국 AI 기업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선거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2: 아, 네.
0: 먼저 AI와 양자 컴퓨팅 확산으로 그런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 그렇죠.
0: 일단 미국에서는 그런 막대한 전력과
2: 네.
0: 물 사용, 그리고 소음과 환경 문제를

0: 이후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1: 네.
0: 이 AI 업계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1: 네.
0: 자신들의 정책에 우호적인 선거 후보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 저희가 뭐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뭐 AI가 발전할수록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1: 그렇죠.
2: 뭐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고 에너지도 많은 나라이긴 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자체가 지금 선거의 어떤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요?
0: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그런 미국 대규모 주민 집회 소식을 다뤘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일단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고 뭐 소음과 환경 문제 그리고 농지 잠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1: 네.
0: 그 애리조나,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등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데이터 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211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무산되거나 또 지연이 됐는데요.
2: 211조 원의 규모가 취소가 됐군요.
0: 네, 아주 큰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과 1분기 만에 이게 약 175조 원을 기록해서
1: 1분기 만에
0: 네 벌써 지난해 전체 규모의 80%를 넘어섰습니다.
1: 네,
2: 그렇군요.
0: 또 데이터 센터 문제가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2: 네.
0: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후보들도 지역 여론을 고려해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0: 이 AI 업계와 관련 단체들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요.
1: 네.
0: 비영리 단체 빌드 아메리카 AI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3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 찬성 네. 캠페인을 벌일
2: 네.
0: 예정입니다.
2: 네.
0: 또 별도의 그런 슈퍼팩을 통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2: 야,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네. 로비의 핵심이 된 그런
1: 진짜.
2: 상황인 거네요.
1: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실제 선거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까지 이제 하겠다.
2: 그렇죠.
1: 굉장히 이제 본격화에 나서는 건데.
2: 그러니까요.
1: 근데 이 자금을 이제는 어떤 기업이 지원했는지 또 공개되지는 않는다고요?
0: 네,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2: 네.
0: 일단 빌드 아메리카 AI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2: 네.
0: 또 주요 기부자는 AI 빅테크 기업들로 추정되지만 어떤 기업이 또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거네요.
2: 그렇게요.
0: 또 이 단체와 연계된 슈퍼팩은 그 후보에게 직접 기부하는 대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그런 광고와 선거 활동에 대규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2: 그렇죠.
1: 네.
0: 이 때문에 출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자금이 그런 선거와 지역 데이터 센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슈퍼팩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1: 그렇죠.
2: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업계가 정말 사활을 걸고 선거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2: 자 그럼 미국에서 AI에 대한 여론 자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많이 소개드렸던 그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2: 네.
0: 그 미국인의 52%가 일상생활에서 AI 사용이 늘어나는 데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2: 네.
0: 또 2021년에는 같은 응답이 37%였는데요.
2: 네.
0: 몇 년 사이 AI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1: 네.
0: 또 특히 AI의 편익이 기업과 이용자들은 폭넓게 누리지만 그런 데이터 센터로 인한 뭐 전력과 물 부족 같은 다양한 문제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용수도 되게 부족한데 만약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시민들이 쓸 물도 막 사라지고
2: 그렇죠.
1: 그러는 거니까.
2: 뭐 지금 그런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냉각수에 쓰는 물이 물보다 우리 식수가 더 중요하다.
1: 그렇죠.
2: 뭐 이런 구호도 나오고.
1: 맞습니다.
2: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지금 AI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 반대 여론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네, 네, 그런 상황이네요.
1: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AI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막히면 이제 미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2: 당연히 그렇겠죠.
1: 그렇죠?
0: 네. 네, 먼저 친 AI 단체들은
2: 네.
0: 이렇게 지역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또 미국이 AI 분야를 선도하려면 데이터 센터와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네.
0: 또 데이터 센터가 가져올 뭐 투자와 일자리처럼 뭐 경제적 효과를 알리고 또 지역 사회와 상생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그런 구호들을 말했는데요.
2: 네.
0: 또 트럼프 대통령도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으면 미국의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지역사회 역시 경제적 기회를 이룰 수 있다면서 이런 업계의 주장에 조금씩 힘을 실었습니다.
2: 네.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이게 뭐 고주파도 아니고 저주파로 계속 울리는 이 소리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1: 맞습니다.
2: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0: 지금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에 네. 뭐 또 중국이나 이런 어떤 경쟁국들의 자금이 뒤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찬반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의 이슈, 뭐 첩보의 이슈, 정부전의 이슈로까지 네, 지금 번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그런 기술 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이제 과거에 철도, 뭐 댐, 원전이 그랬듯이 이 국가의 어떤 발전을 뒷받침하면서도 또 국가와 기업, 지역 사회,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까지도 그런 어떤
2: 맞습니다.
0: 바꾸고 고민하게 되는 네,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워낙에 많은 또 에너지와 또 물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 또 AI의 혜택과 그 비용을 네.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
1: 맞습니다.
0: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1: 네. 네, 지난 2주간 AI 주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근영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AI 윤리 원칙을 둘러싸고 벌써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안에는 성별, 연령, 장애, 언어,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 금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조항이 있었는데요. 2차 안에서는 이 문구가 그냥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개발자와 제공자의 책임 규정도 함께 약해졌고요.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걸 태보라고 평가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을 되살리고 개발, 제공, 운영 전 과정에서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 시민사회는 벌써 몇 해째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21년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간했고 최근 생성형 AI 상용화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성평등 키워드를 새로 추가한 2026년 개정판을 내놨습니다. 정부 안에서 빠진 그 차별금지, 시민사회는 어떻게 채워왔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 반차별팀 온다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먼저 소개부터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실까요?
3: 네, 방금 네.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 반차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1: 네. 네. 한국여성민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하실 청취자 여러분께 여성민우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한국여성민우회는 네, 공식 약칭으로 민우회인데요.
0: 네. 네,
3: 저희 1987년에 창립된 네, 여성운동 단체이고 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여성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고 네. 또 이제 성평등 복지, 복지 제도와 관련한 부분, 또 돌봄 중심으로 어떻게 사회를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1: 네.
3: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미디어 팀이 있고 또 이제 당연히 성폭력에 반하는 반성폭력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귀신 팀에서는 주로 이제 미디어와 AI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미디어에서 성평등 이슈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군요.
3: 네, 주로 이제 미디어 재현 관련해서도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제도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이 지난달에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이 민우회에서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을 발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정판이라면은 뭐 이미 이제 AI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일 텐데요. 이제 언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만드시게 됐을까요?
1: 네.
3: 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든 건 2021년인데요.
1: 네.
3: 그때 이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계속해서 AI와 관련돼서 좀 네.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어요.
1: 아, 네.
3: 이제 뭐 2019년 정도부터 한 2018년 정도에 AI 스피커가
0: 아, 네.
3: 좀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3: 그때
0: 맞습니다.
3: 이제 회원 시민분이 스피커랑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네. 좀 성차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셨던 거죠.
0: 그렇군요.
3: 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비슷한 사례들을 좀 모아보자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이슈를 알리는 활동들을 하기도 했고 그런 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오다가 2020년 말에
0: 네. 네.
3: 이제 챗봇 이루다 사태가 터졌어요.
1: 네, 기억납니다.
3: 네, 이제 이루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발언 하는
0: 그렇죠.
3: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1: 네.
3: 아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사고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1년 정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0: 네.
3: AI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1: 네.

0: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데 어쨌든 우리가 5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AI가
1: 그 사이에
0: 특히.
1: 뭐 AI가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했죠.
0: 그래서 사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좀 어떤 점이 바뀌어진 건가요?
2: 네, 이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사실은 주로 사례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0: 네.
2: 이전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0: 네.
2: 이제 기존의 사례에는 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2: 스피커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면 이제
0: 네.
2: 생성형 AI가 상용화됐으니까 이제 관련된 사례로 좀 바꾸기도 했고
0: 네.
2: 또뭐 노동 영역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0: 맞습니다.
2: 이제 AI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AI가 뭐 상담 노동이나 여러 다른 노동 영역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사례를 업데이트한 게좀 컸고요.
0: 네.
2: 또 이제 성평등 키워드를 추가한 것이 좀 달라진 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0: 네.
2: 전반적으로 이제 키워드로 분류해놓은 것에서 이제 정리들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뭐, 좀, 뭐랄까, 논리적으로 좀 층위가 맞지 않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과정을
0: 네.
2: 거쳤는데,
0: 네.
2: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이 전반적으로 전부 이제 성평등 의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
0: 네.
2: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성별 권력 구조화가 반영된 이제 여성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젠더 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0: 네.
2: 것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성평등 키워드로 좀 모아놓으면 그걸 이제 제일 앞에 배치를 했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안 읽는 분들도 이거 하나는 조금 보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사실 저도 가이드를 한번 쭉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평등 이슈보다도 훨씬 포괄적으로
0: 네.
1: 이 정보 인권과 우리 개인의 권리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 이제 2021년에 처음 이제 아마 AI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드시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와 반응들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지금 새로운 게시판을 내시면서 또 그러한 뭐 반응들을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 혹시 어떤 반응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이제 21년 당시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성평등 관점으로 AI 문제를 이제 바라보려는 시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0: 네.
2: 같아요. 그렇다
0: 네.
2: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냥 사례를 보시고 일단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1: 진짜
2: 네.
1: 정말 사례들을 너무 풍부하게 넣으셔가지고 저도 되게
0: 맞습니다.
1: 재밌게 읽었어요,
0: 네.
1: 사실은.
2: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좀 놀라셨던 것 같고 사실
0: 네.
2: 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AI 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담았기 때문에
0: 네.
2: AI 윤리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
1: 네.
2: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 에 있어서
1: 네.
2: 어떻게 성평등 관점을 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 왔는데 그 연구에
0: 네.
2: 좀 이제 인용이 된다든지
1: 네.
2: 그런 식의 반응들도 조금 있었어서 그때
0: 네.
2: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0: 굉장히 참조가 많이 되는 그런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1: 그러니까요.
0: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쨌든 그래도 기존에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을 올해 개정해야겠다고 이제 판단했던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있으셨을까요?
2: 네, 사실 준비 자체는 이제 거의 작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요.
1: 네. 네.
2: 당연히 이제 21년과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0: 그렇죠.
2: 네,
0: 많이 바뀌었죠.
2: ChatGPT가 상용화된 이후부터의 상황은 이전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일단
1: 그렇죠.
2: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0: 맞습니다.
2: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1: 네.
2: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1: 네.
2: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고 준비할 당시에는 시행이 아직 되기 전이기는
1: 그렇죠.
2: 했는데요.
0: 네.
2: 네, 그렇기도 했고 또 이제 인공지능 계획이라고 할 만한 이제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었기 때문에
1: 네.
2: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답을 찾아가 보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1: 아, 그렇군요.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이 AI 가이드라인 처음에 제정할 때에도 그리고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또 많은 어떤 그 페미니스트 시민분들과 또 활동가분들 또 전문가분들의 검토까지 함께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요.
2: 저희가 처음 이 21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에도 이제 한열몇 분의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1: 네.
2: 이제 문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조금
0: 네. 예.
2: 네, 편집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었거든요.
1: 네.
2: 그러기도 했고, 이제 이번에 개정 과정에 있어서는
1: 네.
2: 이제 이것을 개정할 건데 여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을 뭔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모여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1: 네.
2: 한 차례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0: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랄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랄지 그리고 네. 이제 소위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심각하죠. 생각을 네. 가진 이제 분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건데요. 네.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현장에서 AR을 이용하고 계셨는데 네. 교육 분야에서 이제 교육계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네. 이제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또 이제 IT 분야에 굉장히 많이 AI가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AI 노동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도 있었고 뭐 돌봄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AI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많이 참여를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분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고문이 하나 실려 있는데, 네, 그 기고문을 써주신 연구자분도 참여를 해주셨고, 그 외에도 이제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저희 민회 내에서도 이제 저희 팀에서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뭐 네. 반성폭력과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다 같이 검토를 거쳐서 이제 전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네. 그럼 이 의견들을 이제 모으고 또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뭐 좀 더 중점을 주셨던 뭐 방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0: 사실 중점을 둔 거는 저희가 어쨌든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뜻을 모으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이 의견들을 많이 살리면 좋겠다라는 것이 네. 네, 가장 큰 어떤 의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다른 1년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용자들이 막 참여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뭔가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의 특장점으로서 좀 네.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것들을 가능한 살려보자라는 것이 좀 중점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편집에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는 이제 초안을 보여드렸더니 네. 이것도 더해주면 좋겠어요. 저것도 더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을 막 주셔가지고 네. 점점 좀 늦어졌던 네. 반응이죠.
1: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 사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편집할 때 사실 AI에 넣어가지고 의견을 모아줘 이러면은 사실 요즘 되게 잘해주잖아요. 혹시 사용하셨나요 AI를?
0: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AI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네. AI가 굉장히 어떤 내용을 잘 모아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근데 네. 사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없는 내용을 만든다든지
2: 네. 맞습니다.
0: 아니면 그리고 사실 성평등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고한다는 것이 저는 아직은 AI가 하기가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성평등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손수 이렇게 직접 만들고 직접 목소리를 모으고 한 게 진짜 요즘 시대에 더더욱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뭐 이번 개정판에서는 총 9개의 키워드 그리고 이제 45개의 항목으로 AI 가이드라인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제가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본 원칙의 5번에 보면 AI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세수 뭐 이런 현안들과 조금 연결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이 5번 조항에 담으시고자 했던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떤 면에서 이 의견에 사실 아리송하거나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용감하게 넣은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1: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죠.
0: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전 코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AI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이제 자원이 데이터랄지 전기랄지 용수, 광물자원 다 이제 공공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당연히 이제 AI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이라는 것도 공공의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네. AI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네. 이제 노동시장의 변동이랄지 양극화랄지 그렇죠. 이런 사회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네. 이것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AI 발전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호황이니까 그렇네요. 초과 세수가 많이 생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마련한다라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었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인재 양성이랄지 그렇죠. 뭐 AI 네. 그 개발이랄지 이런 데에 네.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처럼 보였는데
1: 네.
0: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래 대응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네. 사회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굴러갈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2: 네.
0: 그래서 사실 AI 때문에 직접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 또 지역민들이 있고
1: 네.
0: 또 이제 불평등이 심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기후위기가 심화했을 때 거기에 네. 있어서 소수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할지
1: 그렇죠.
0: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 재원이 쓰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디지털세랄지 환경세랄지 로봇세랄지 이런 방안 같은 걸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 이 국가 간의 경쟁이 너무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준비, 그러니까 우리 미래 인재를 키우고 우리가 AI 경제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여기에 훨씬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2: 네.
1: 다른 분야에는 지금 조금 네,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사실 미래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1: 그렇죠.
2: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3: 좌우로 정렬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 또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판의 좀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성평등 키워드의 신설인데요.
1: 그렇죠.
2: 7번 조항을 보면 AI 개발 운영 주체와 AI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AI 분야자 동사자의 대부분이 사실 지금 남성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AI 속 여성 대표성이 왜 중요할까요?
1: 그렇죠.
0: 사실 이제 방금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남성이 대부분인 업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하는 차별이 있고 그걸 해소해야 된다는 굉장히 당위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1: 사실 네.
0: 이 AI 업계의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도 이제 업계 고유의 어떤 성차별적인 특성들이 좀 있는데요.
1: 네.
0: 뭐 여성들은 수학과학을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공계 적절하지 않다. 이런 통념들이 일단은 있고
1: 네.
0: 또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채용이나 승진 차별도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연구가 되고 있고
2: 네.
0: 또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거에 적대적으로 환경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또 고용 단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모든 영역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것처럼
1: 네.
0: AI 분야의 성차별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어떤 뭐랄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차별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굉장히 편향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AI라는 것이 또 다시 편향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문제가 또 이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 편향된 AI가 또다시 근데 차별을 재생산하면서 또 남성 중심적인 AI 업계 관행이라는 걸 또 만들어갈 수가 있겠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일전에 AI 스피커의 답변 사례를 모았었던 것 중에
1: 예.
0: 너는 여자야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는 여자라서 자동차에 대해 잘 몰라요. 약간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1: 네.
0: 게 있었단 말이죠.
1: 네.
0: 이런 식의 차별 편견들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겠잖아요. 이게
1: 그렇죠.
0: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1: 그렇죠.
2: 네.
0: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들의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 대표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네.
1: 아이들이 이제 그런 스피커와 대화를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커나갈지가 네, 벌써부터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AI 분야 내에서의 이런 어떤 비대칭성이 당연히 이제 어떤 편향과 차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아마 그래서 이제 편향, 차별 방지 키워드를 이제 민우 이후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사실은 이 AI를 그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편향이나 차별을 전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그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이게 예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2: 맞습니다.
1: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만날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일상 속에 AI의 편향, 차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사실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런 네. 사례가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네.

0: 네, 아마 제일 일상적인 사례라는 건 이제 생성형 AI랑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네. 거기서 대화나 생성물에서 이제 나타나는 차별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연구 과정에서 실제 발견된 사례이기도 한데 예를 네. 들어서 이제 AI한테 아, 내가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든데 회사를 네. 그만둬야 될까? 이런 식의 고민을 상담을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여성으로 식별된 사용자한테는 육아에 전념하는 게 좋겠어라고 답변을 예. 해줄 확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성으로 식별됐을 경우에는 네. 직업 경력을 이어가는 게 좋겠어라고 답변을 확률이 아주 높은 네. 네, 그런 차별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AI가 고민 상담에 대해 답변해주는 내용들에 좀 따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했을 때 이 답변이 편향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에 또 그렇죠. 적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이게 또 챗봇이 완전히 개나리아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성이어서 이런 답변을 주는 것인지도 사실은 알기가 좀 네, 어렵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은밀하게? 네. 은근하게.
2: 1대1에 대하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식들을.
0: 그래서 비교를 하는 이제 연구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1: 그러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막 혐의만 있는 채로 의심만 하는 것이 되는 네. 것이고. 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AI한테 사진 보정 같은 거 많이 맡기시기도 하고 네, 또 요즘 그렇죠. 이제 AI 시스템 중에 뭐 나를 뭐 특정한 뭐 인종에 뭐 특정한 나이대에 남자로 바꿔줘 네. 내 사진을 막 이런 네. 식의 AI가 또 요즘 잠깐 유행을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여성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뭐 긴 머리에 화장한 모습으로 보정을 해준다든지 네. 여성 인물만 뭐 여럿이 있는 사진 중에서 여성만 따로 화장한 모습으로 보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여성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차별적인 인식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온다님을 섭외하면서 가장 이제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이 이번에 개정된 그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6 개정판에도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다양성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20번 조항인데요. AI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화한다. 이렇게 네.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온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AI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네,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 칙을 만들면서도 네. 이제 공정성, 포용성 가치의 하위 항목으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특성들을 많이 나열을 하고 있었었는데
2: 그렇죠. 구체적으로
0: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그냥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로 굉장히 뭉뚱그려지는 네. 일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굉장히 논란을 의식한 네. 변경이었죠.
0: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고민으로 추가한 항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뭐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계급, 뭐 장애 여부, 국적, 인종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다양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또 배제된다든지 과소재현된다든지 네. 뭐 편마되고 왜곡된다든지 이런 방식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정책 자료집을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 네. 있어서 모든 국민이 뭐 행복한 뭐 이런 네, 어떤 수식어가 네. 달려 있는 어떤 그 정책 자료집에 그 여러 사람들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여러 네, 사람들의 네. 그림이 이제 AI로 생성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뭐 작업복 입은 남성, 뭐 치마 교복 입고 있는 여성, 그다음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랑 남성, 그다음에 네. 어린이, 네. 휠체어 탄 노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2: 정말 전형적인 편견 속이었어요. 네.
0: 그랬을 때에 너무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성의 범위라는 게 좁지 않나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아니면은 정말 이제 불평등한 구조라는 게 있는데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약간 대표성으로 이제 네. 만든다든지 네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양성은 대체 무슨 다양성인가요? 라고 그러게요. 계속해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게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항목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1: 여전히 네. 정부도 이제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겠다면서도 굉장히 정상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호명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네요.
2: 사실 이제 정책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0: 결국 미래엔 누가 있느냐.
1: 그렇죠. 네. 이 AI와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예, 정말 많은데요. 이게 특히 이제 민호에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 AI 안경을 통한 어떤 새로운 성범죄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마침 또 이제 선평등 키워드의 이제 10번 조항을 이제 보니까 AI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폭력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뭐 대책 같은 것이 좀 있을까요?
2: 사실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은 이제 문제별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네. 이 젠더 폭력의 AI 기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용 악용되고 있거나 또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네. 것의 문제 인식부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젠더 관점으로 정말 영향 평가라는 네.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네. 또 이제 뭐 AI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것을 고위험 AI 기술 통제권이라는 그 키워드에 넣기도 했었었는데 네. 네, 이런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큰 기술이라면 이제 예.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좀 규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네. 좀 네. 고민을 해보았고 네. 또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젠더 폭력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대안이라는 게 너무나 기술 중심적이어서 또 그렇죠.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성착취 이미지랄지 사이트 같은 게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패턴화해서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네. 대응도 사실 필요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좀 고민스럽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AI로 매개로 한 젠더 폭력 방지 대체 좀 고민들이 저희도 되게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성적인 이미지나 뭐 대화 생성 기술을 탐지하고 규제한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했을 때 네. 무엇을 성적인 이미지로 볼 것이고 무엇을 폭력적인 이미지로 볼 것인가 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볼 것인가
1: 그렇죠.
2: 라는 문제랄지 뭐 규제 기준을 어디까지 할지랄지 뭐 또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지 뭐 그런 종류의 어떤 또 이제 사실 여성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굉장히 이 동의라는 개념, 성적 동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쌓아왔는데 네. 이제 이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동의 합성물이라고 이제 문제를 많이 규정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동의 개념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히 뭐 말로 동의를 아니면 내 정보를 넣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네.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게 참 이게 성인들이 이용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 약간 뭐 성적인 이미지, 이런 어떤 음란물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취급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네, 이슈도 네. 있고 성인이 보는데 뭐 음란물이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항상 벌어지는 예술과 외설의 어떤 그 오묘한 경계 네. 이런 것들도 논란이 많아서 사실 AI가 활용되는 분야들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많이 좀 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론을 해보고 또 사회적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에 앞서서 사실 교육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이 토대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신 AI 가이드라인 곳곳에 다양성 교육이나 이용자 교육, 인권 교육 등의 필요성이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이제 의문이 남으실 분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사실 광주 항쟁 혐오 의원 사태를 일으켰던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민주시민 교육이 학생들 두 명 빼고는 다 졸았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효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더 고려해야 될 지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 사실 그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히나 젠더 폭력 같은 문제들이 사실 새로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이 성차별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좀 교육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이제 단발성 또 이제 면피성으로 우리 교육했다 약간 이런 식의 그렇죠. 태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 그렇죠.
2: 사실 그런 교육이 실효성을 갖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1: 그렇죠.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교육 같은 거 하는데 그냥 네. 네, 클릭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0: 그렇죠.
2: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그래서 5.18 이제 혐오 응원 사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부랴부랴 대책으로 혐오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냈단 말이죠.
1: 네.
2: 근데 거기에서 초안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싹 빼는
1: 그러니까요.
2: 문제가 있었어요.
0: 혐오를 방지한다면 사실 혐오를 자행한 거죠.
2: 네.

0: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 전반에서 그런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네.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면 뭐 AI 분야에서만 뭐 엄청난 대책으로서 교육이라는 것이 성평등 인권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그럴 수는 없겠죠.
1: 네, 네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 영역에서 정말 통합적으로 성평등이라는 네.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담론,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만드신 어떤 AI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이제 AI의 어떤 개발 과정이나 그리고 또 국가 AI 정책의 어떤 수립 과정에서도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향후에 좀 더 기획하고 계셨던 사업이나 활동이 좀 있으실지요?
0: 네, 저희가 뭐 하고 있는 활동은 AI 정책 모니터링하고 뭐 관련해서 성명이랄지 기자회견이랄지 의견서 제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1: 네.
0: AI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이제 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좀 네.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1: 네.
0: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만들었다 보니까 특히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되게 감사하기도 한데요.
1: 아, 네.
0: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 그렇죠. 네.
0: 이거 같이 보고 좀 같이 얘기 좀 해보자라는 시민 모임 같은 것들을 좀
2: 네.
0: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0: 사실 AI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2: 네.
0: 그리고 그 AI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AI의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편향과 불평등이라는 것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2: 네.
0: 좀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을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뭐 저희도 시민단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AI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또 막 크게 미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우리 영향을 어떻게 좀, 네, 이 AI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 고민을 저희가 또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오늘은 저희 한국여성민우회의 온다 활동가님을 모시고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현재 AI 전체 현황까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활동가님,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2: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1: 마지막 곡으로 씨아, 다비치, 티아라의 여성시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0: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4: TBS 교통정보. 역시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오후 5시쯤 됐는데 서울 시내 이미 많이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도 1시간은 걸립니다. 이후로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다시 한번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반포대교 조금부가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는데요. 여기 포함해서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가는데 50분 정도 필요합니다. 소형차 전용 유료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금천교 방면 거의 전 구간 물려 있습니다. 지하도로 통과하는 데 40분 정도 걸리는데 지하도로 끝지점 2차로에 고장차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중고속도로 하남방향 남이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 안성포천간고속도로 포천방향은 운학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지하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상일 나들목 진출로에서 또 사고 났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배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다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지금의 표정이 담기지만 뒷모습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이 담긴다고 합니다. 조금 굽은 어깨에는 버텨온 날들이 느린 걸음에는 쉽지 않았던 시간이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좋은 마음이 묻어나죠. 그래서 때론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하루가 조용히 드러나니까요. 나태주 시인은 뒷모습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이번 주도 참 잘 지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쯤에는 한 주의 무게는 조금 내려놓고 가벼운 뒷모습으로 주말을 향해 걸어나가시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곡으로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회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인하 조치는 11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산업과 물류에 필요한 경유와 소형 트럭 등에 쓰이는 부탄은 높은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반입은 5천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이미 4배 이상 많습니다. 국내보다 가격이 싼 인도나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처방받아 직접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제품의 안전성입니다. 관세청이 인도산 마운자로 9개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위조품이었고 성분 함량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개에서는 불순물까지 검출됐습니다. 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위험도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POP 콘서트 시장이 커지면서 안표 거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확인된 안표 거래는 129,528건으로 지난해 전체 12만 31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2024년에는 16,451건에 그쳤지만 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플랫폼별로는 티켓베이가 65.4%로 가장 많았고 엑스와 번개장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수별로는 방탄소년단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NCT 드림과 데이식스, NCT 위시, 임영웅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갈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는 말에서 뭐 때로는 앞모습보다 꾸미지 않는 뒷모습이 그 사람을 더 뭐 잘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이 사람마다 유독 신경 쓰이는 모습이 사실 하나쯤은 있잖아요. 두 분은 내 모습 중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예요? 뭐 표정
2: 어디보다는
0: 뭐 자세 걸음걸이 뭐 어떤 거예요?
2: 잘 때 제 모습을 좀 항상 좀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왜?
2: 입 벌리고 자진 않을까? 눈을 뜨고 자진 않을까? 아. 혹시 코를 많이 골진 않을까? 뭔가 이런 식의 특히 잠들 때 특히 뭐 집에서 잘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무슨 어떤 행사 때문에 뭐 밖에서 누군가 함께 자야 되는 뭐 경우가 있잖아요.
0: 동료랑 같은 방을 쓰는
2: 그쵸?
0: 경우에는 또
2: 그럴 때는 그쵸? 항상 신경 좀 많이 쓰고 자는 것 같아요.
0: 뭐 많이 좀 잠버릇이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었나 봐요.
2: 아, 그건 아닌데 뭔가 네. 그런 거를 몇 번 봐서 그런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도치 않지만 뭐 이재한 팀장님과 막 한 방을 썼는데 네. 저희 팀장님이 자는 모습이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든가
0: 많이 안 좋았나 봐요.
2: 뭐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거나 아니면 뭐 입을 너무 벌리고 잔다거나 막 그런 모습을 예전에 한번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에 뭔가 잘 때만큼은 좀 신경 곤두 세우고 자는 것 같습니다.
0: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재한 팀장님 어떠세요?
1: 지금 제 얘기한 건가요? 되게 웃기는 게
0: 잠버릇 저는... 안 좋은 이재한 팀장님 어떠세요?
1: 가만히 자고 있는 편인데 아마 네. 지금 딴 사람이랑 자놓고 지금 헷갈린 모양이에요. 지금 기억이 좀 왜곡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0: 어? 그래요?
1: 왜냐하면 신경을 나는... 뭘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0: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네. 뭐 멋지니까 뭐 이런
2: 멋지니까
1: 아니 반대
0: 자신감
1: 반대 뭐... 정반대입니다. 자신감이고 말고가 아니라 네. 이런 걸 신경 써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0: 같아요. 정영환 팀장처럼 네. 막 그런 막 뭐 입 벌리고 자면 어떻게 되나 막 코, 저 이런 여유 이렇게 막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고요.
1: 상대적으로 쓸데없는 여유가 시간을 많은 사람. 네,
0: 쓸데없이 시간을 오늘 낭비해본
2: 이 자리에 빌어서 조금 이제 앞으로 좀 타인의 시선을 조금 신경 쓰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디오로는 몰랐는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나갈 때 보니까 제가 말할 때 표정이 되게 이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게 됐어요.
0: 아, 그건 있네요. 그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말할 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약간 기울여서 얘기하더라고요.
1: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신경 쓰는 부분이.
0: 그게 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1: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재한 팀장님이 과연 몇 도로 기울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0: 한 15도?
1: TBS 네. FM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고민도 문자로 받고 있어요. 두 전문가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양주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새 보험을 찾기 전에 이 내 보험 속에 있는 보물부터 발견하자입니다. 이 오늘은 오래된 보험을 좀 많이 다뤄볼 건데 이 오래된 보험에서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볼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유지할 보험들과 정리할 보험들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보장의 어떤 장점들은 살리면서 부족한 내용을 좀 보충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새 보험을 찾기 전에 내 보험 속 숨은 보물부터 찾아보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알짜 정보는 모조리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얻는데요. 며칠 전 파마를 하러 갔다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하던 손님과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2001년도에 가입한 아주 오래된 보험부터 2012년도 그리고 최근에 준비한 보험들까지 섞여 있어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자리 손님이 보험 설계사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더니 대뜸 기겁을 하는 겁니다.
3: 어머머머 언니, 그 2001년에 가입한 보험 아직도 돈을 내고 있다고? 세상에나, 그거 옛날 보험 보장 쥐꼬리만 해서 요즘 병원비 택도 없어요. 내가 좋은 거 소개해줄게요.
0: 아유, 야, 안 그래도 20년 넘게 꼬박꼬박 부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니? 어? 납입기간도 거의 다 됐단 말이야. 이거 진짜 필요 없는 보장들인 거야?
3: 어머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야 언니, 아이고 답답해라. 2001년, 2012년에 든 보험들 내가 다 아는데 그거 지금은 돈 낭비야, 돈 낭비. 나중에 병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 말 꼭 들어. 아니, 내가 그냥 다음 주에 증권 다, 그냥 다음 주에 우리 증권 다 들고 와봐. 내가 한번 싹 다 뜯어 고쳐줄게.
1: 너도 이상해. 겉보기엔 시대에 안 맞는 옛날 보험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긴 세월 동안 쌈짓돈 모아서 납입해온 피 같은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험 설계사는 분이 저렇게 단호하게 무조건 해지해라, 갈아타라 라고 하니까 마음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머니특별시 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번쩍 귀가 트여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20년 묵은 우리 집 보험들 진짜 아무 소용 없는 건지 보장 분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사연은
0: 이렇게 막 정색하시면서 너도 이상해, 너도 이상해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상해. 너무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1: 아니 도토리 키재기인데
2: 아니 그 저는 연기라도 했잖아요. 톤을 좀 높였는데 네. 저기 이전
0: 팀장님께서는
1: 알겠어요. 네. 네. 그 미용실에 갔다가 오래된 보험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50대 청취자분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2001년에 가입하셨다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근데 네. 이 보험은 아직도 어떻게 보험료를 좀 내고 계신 건가요?
0: 아닙니다. 2001년도에 가입했던 이 보험은 이미 납입기간은 끝났고 이제 납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장 만기 시점까지 보장만 받으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오래전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만기 시점이 보통 70세, 80세 만기가 많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80세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내용으로 조금 보장 기간이 살짝 짧다는 게 좀 아쉬운 상태였죠. 근데 그렇다고 이미 납입을 다 완료했는데 이거를 뭐 굳이 지금 당장 해지할 필요는 없는데

0: 없는 거잖아요.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8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기존 보장은 좀 잘 유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은 좀 만기도 짧고 보장 금액도 작아서 아쉽다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좀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을까요?
2: 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이 2008년 이전에 가입했던 이 보험들은 이 암진단비가요. 네. 여기에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 갑상선암을 가입하고 싶으면요. 네. 내가 암진단비라는 일반암 진단비를 한 5천만 원을 가입을 하면 네. 거기에 20%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20%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암진단비, 그냥 암진단비에 갑상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갑상선암이 걸려도 그냥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1: 훨씬
2: 거예요.
1: 훨씬 더 포괄적이네요.
2: 훨씬 더 큰 네. 더 금액을 받을 수 있죠. 요즘 암보험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보장도 넓고 또 이 수술비에서 종수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1, 3종 수술비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수술비는요. 임플란트 시에 받게 되는 치조골 이식 수술도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수술비입니다. 자, 그래서 암진단비부터 해서 1, 3종 수술비까지 있다면 그 보험은 너무 잘 가입을 잘한 거고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1: 다행인데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보험 중에 2001년쯤 가입한 보험은 뭐 잘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해지를 권유받은 다른 오래된 보험들은 좀 어떤 이유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0: 일단 해지를 권유받은 거는 2012년쯤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이 가족들이 함께 가입한 실손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이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둔 게 있고요. 특히나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좀 가입한 구조의 형태가 좀 이상했는데 특이했는데 네. 보험 하나에 가족들이 다 포함돼 있었어요.
1: 응?
0: 그러니까 보험 상품 하나에 네. 가족들이 피보험자로 다 묶여 있었어요.
1: 하나의 보험에 온 가족이 피보험자로 함께 들어가 있었다. 실손보험이.
0: 맞아요.
1: 또 그런 가입 방식도 가능한 거예요?
0: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상품에 가족들이 다 묶여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장의 한도입니다.
1: 한도요?
0: 네.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종합보험도 뭐 피보험자를 여러 명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했다. 그렇다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1: 네.
0: 이 보장 내용 각각의 내용들이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들에게 각각 다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한도로 정해져 있는 이 내용이 한 사람이 먼저 받으면 거기서 소멸돼 버리는지.
1: 아, 만약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가족들은 못 받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각각 한 번씩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먼저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보장이 안 되는 건지 확인해야 돼요.
1: 이거 좀 너무 위험한 보장인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유형의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실제로 가족마다 좀 보장이 따로 적용되는지 이거 좀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2: 맞습니다. 이런 가족형 보험은요. 보장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가족별로 각각 보장이 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방금 저희 이지한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이 하나의 보장한도를 함께 쓰거나
1: 네.
2: 왜 웃으시죠?
0: 아, 저 이재한 팀장이라고 하길래 좀.
2: 아, 저쪽에 있는, 네. 네. 네.
1: 하여튼. 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얘기만 하면 서로.
2: 네.
1: 집중해주세요.
2: 네, 집중해주세요. 네. 네 좀 할 말 많습니다. 네. 네. 자,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 가족이 하나의 보장 한도를 함께 쓰거나 혹은 한 사람의 보험금 지급으로 해당 보장이 끝나는 구조라면 실제 필요한 순간에 다른 가족들은 보장 아예 못 받게 되죠.
1: 그니까요.
2: 그래서 만약 가족들 중에 한 사람만 보장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 보험은 사실상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1: 그러니까 2012년쯤 가입한 보험들 중에서 이제 정리하는 게 필요 있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해지를 권유받았던 다른 보험은 어떤 거였어요?
2: 그리고 이제 있던 게 자녀들이 어릴 때 가입했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자, 이름만 들으면 벌써 지금 아나운서님이 이건 또 뭐야? 이런 표정을 좀 보이시는데
1: 복잡해요.
2: 네, 네.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보장 내용은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암진단비와 1, 5종 종수술비 1천만 원씩 가입을 했고 입원 네. 일당도 무려 하루에 7만 원씩 나오는 거.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1억. 후유장애도 1억을 가입했고 20년납 비갱신인데도 5만 원대로 준비가 잘 가입된 보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보험은 정리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이런 보험 반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괜찮은 보험을 정리하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0: 아무래도 뭔가 정리가 되어야 새로 준비할 것들에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도 사실 이 좀 문제를 굳이 삼자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좀 협소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단점으로 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목적으로 새로 보험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가입된 내용을 정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 지금 정영환 팀장님이 아주 잘 설명해준 이 장점들을 나열해준 이 보험들을 정리하는 건 현재 기준에서 소비자가 이득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볼 게 더 많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납입기간도 절반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납입기간을 채워서 쭉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좀 이렇게 근간이 되는 보험으로 좀 남겨놓고
1: 네.
0: 오히려 부족한 내용이 보여지는 것들은 그것만 따로 추려서 약소하게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사실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1: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뭐 괜히 해지했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불안했는데 뭐 이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으니까 유지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래된 보험 중에서도 정리를 검토해 볼 보험과 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보험은 내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2: 질문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2: 자, 그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아나운서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 한번 해볼까요?
1: 네.
2: 자, 오래 유지를 했지만 해제해도 되는 보험과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은 보험 이 두 가지 구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 해지를 해도 되는 보험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바로 CI보험입니다. 자, CI보험은 보장 자체가 이제 좀 보장받기가 좀 쉽지 않은 까다로운 보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CI보험을 아직도 납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애초부터 이 가입을 좀 어떻게 하면 거의 끝날 시비, 끝 무렵에 또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CI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보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완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근데 여전히 이 보험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늦게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납입하는 기간을 애초부터 설정을 너무 길게 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 보험이 그 보험으로서의 값어치 어떻게 보면 돈 낭비가 좀 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도 저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험 CI, 옛날 CI 보험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올해 가입했다고 무조건 끝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앞으로 낼 돈과 실제로 받을 보장을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또 어떤 보험을 또 살펴봐야 될까요?
0: 네, 다음은 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네, 최근에 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판매가 여전히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좀 꾸준히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목적으로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에 맞게끔 저축성 보험으로 빨리 바꾸는 게 좋고요. 해지했을 때 손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저축성 네. 보험으로 변경할 때 똑같은 시간이 지났지만 더 나은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많은 부분들을 원금 대비해서 얼마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정리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1: 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단기납 종신보험도 만약에 내가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다 이러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2: 맞습니다. 이게 잘못 가입했다기보다는 네. 그 목적에 맞게끔 하셨나가 중요한데요.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10년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 해지 환급금을 좀 높이 받을 수 있다. 즉 은행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치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플랜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환급률도 낮고 혹은 내가 사망 보장이 필요했는데 이걸 가입했다고 하면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기가 거의 끝난 갱신형 보험이 또 있는데요.
1: 네.
2: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크기와 가입된 보장 내용과 보장 범위 등을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만기가 거의 다 끝났다 싶으시면 이거 한번 점검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CI보험 또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단기납 종신보험 그리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갱신형 보험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입한 지 좀 오래됐더라도 굳이 정리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게 좋은 보험도 있을까요?
0: 있습니다. 네.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CI보험은 어떻게 보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았던 CI보험이라면
1: 네.
0: 지금 소개해드릴 CI보험은 같은 CI보험이지만 납입기간이 거의 끝난 CI보험이에요.
1: 네.
0: 거의 끝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난 종신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종신보험은 일정한 이율로 해지 환급금이 계속 증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납입이 뭐 20년 납입이다 기준으로 하면 납입이 거의 끝났다라면 일정한 시점이 지났을 때는 내가 납입했던 원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거의 이게 20년 납인데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는 유지했던 것도 길었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이율과 지금 현재 이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율을 좀 이용하자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언제 환급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좀 파악해보면서 이 보험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은지를 계획을 좀 잡아보면 좋겠고 방금 또 앞서서 정영환 팀장이 말씀했지만 이런 오래된 CI보험이나 종신보험 안에는 뭐 암진단비가 뭐 일반암 기준이 갑상선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뭐 또는 일삼종 수술비같이 지금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뭐 치조골 이식 수술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좋은 보장의 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더 유지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2: 그리고 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60대 중반이시거나 넘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병력이 많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1: 네.
2: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보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대신에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보험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보장을 조금 보충하거나 혹은 병력이 많은 젊으신 분들은 지금 처음부터 좀 오래 가져가는 비갱신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 너무 비싸지니까 조금 저렴하게 그 좀 위험한 시기만큼 보장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상담의 하이라이트인 이제 가족 보험의 개선점을 좀 살펴볼 건데 이 개선점은 노래를 듣고 와서 이어갈까요? 아니면은 계속 개선으로 갈까요? 하이라이트를 들어보자고 하네요. 네. 그럼 가족 보험은 어떻게 개선해 드렸어요?
0: 네. 이 실손보험이 전체 가족이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였는데
1: 네.
0: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 각각 보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받는다고 나머지는 보장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각각이 다 보장받을 수 있는
1: 다행이네요.
0: 네, 구조로 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다만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보장 내용들을 특히나 자녀분들이 이 혈관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좁고 암치료나 이런 어떤 최근에 등장했던 이런 보장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아직 20대인 자녀들은 5만 원대 정도로 해서 혈관질환 진단비, 치료비, 암치료비 등 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이 자녀분들은 이제 보안 내용도 좀 간단하고 보험료도 저렴한데 역시 뭐 좀 젊고 건강할 때 준비해서 가능한 건가요?
2: 그럼요. 많은 분들이 막 상담하다 보면 아, 그럼 보험을 대체 언제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을 때가 뭐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려요. 가장 어릴 때 하시는 게 좋았고요. 건강할 때는 제일 쌌습니다. 라고 네. 말씀드리거든요. 자녀들이 30세 혹은 32세임에도 이 치료력이 없고 여성이어서 할인을 최대로 받고 나니까 20년 납 100세 만기 바로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했는데도 보험료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보험은 최대한 어릴 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청취자님 부부 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사연자님은 네. 어떻게 조정해 주셨어요?
0: 우선 사연자님의 경우에 실비 외에는 2001년도에 가입해둔 암보험 요 정도가 이제 좀 전부였기 때문에 뭐 부족한 암진단비부터 시작해서 뭐 혈관질환 진단비, 뭐 치료비, 수술비 등을 좀 새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1: 네.
0: 보험료는 약 한 12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로 해서 딱 필요한 크기만큼을 준비해서 부담되지 않도록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 일단 뭐 사연자님은 부족한 보장만 좀 채워드렸고요. 그러면은 배우자분 보험은 어떻게 조정해드렸어요?
2: 자, 저희 배우자님 거를 설계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니까 너무나 놀라시면서 좋아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
1: 어떤?
2: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우선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이 바깥일 하시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보다는 보험에 대한 좀 보장을 조금 더 채워놔야겠죠.
1: 가장이시니까.
2: 가장이니까요. 네. 자, 그렇지만 주요 보장 내용들이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까 이 갱신형 보험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보장들만 딱딱 집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했는데 이 기존에 가입되는 보험을 정리하면서 비갱신을 바꿨잖아요.
1: 네.
2: 근데 기존에 정리하기 전에 갱신형 보험이 12만 원, 13만 원 사이였어요. 근데 새로 비갱신형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 어, 원래 비갱신형이 그 갱신형보다 비싸지 않아요?
2: 그렇죠.
1: 아, 이렇게 좀 가족 전체 보험을 좀 조정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0: 일단 가족분들의 총 보험료

0: 저는 이 자녀분들과 그다음에 사연자님의 보험을 보충하는 방식을 주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부족한 보장을 채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가 좀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약 6년 뒤에 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보험 그 종신보험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납입이 끝나게 되면 약 12만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증가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어떤 내용들은 점검을 하는 이 내용들은. 부족한 보장을 어떤 방향으로 채우고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던 이 보험들을 어떻게 점검을 해서 뭐 유지하느냐, 뭐 정리하느냐 이런 어떤 기준점을 좀 잡았던 상담이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번 사연은 좀 오래된 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신 경우였는데 30대 자녀분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뭐 부족한 뇌, 심장질환 진단비와 암 치료비만 보완을 했고요. 50대 여성이신 사연자분도 2001년에 가입한 암 보험은 그대로 살리고 부족한 암, 뭐 혈관질환 진단비와 치료비, 수술비를 추가했고요. 남편분은 기존 갱신형 보장을 정리한 뒤에 비슷한 보험료 수준에서 비갱신형으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 보험료는 현재 한 약 20만 원 정도 늘었지만 갖고 계신 보험은 살리고 보장 공백은 든든하게 채우는 그런 솔루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내 보험도 좀 오래됐는데 보장이 괜찮은 게 맞는지 비어있는 보장은 없는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대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듣고 저는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투표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투표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 남겨주세요. 첫 번째 민원은 72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해외 주재원 생활을 오래 해온 직장인입니다. 미혼이라 혼자 생활하고 있고 해외 치료가 길어서 현지 보험도 가입해뒀습니다. 다만 한국을 완전히 떠날 생각은 없어서 국내 보험도 따로 준비해야 하나 고민인데요. 해외 보험이 있어도 한국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저처럼 해외 체류가 잦은 사람은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장기 체류가 잦은 직장인 분께서 질문 주셨거든요. 국내 보험도 이렇게 해외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1: 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손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실비나 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운전자 보험 이런 내용들과 식약처 국내 우리나라 식약처나 심사평가원 등에서 허가를 내리고 있는 약물치료 방법 이런 거를 제외하고
0: 그건 안 되고요.
1: 제외하고 진단비, 수술비 이런 내용들은 모두 해외의 내용에서도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보험과는 별개로 보상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에 나갔을 때 여행자 보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과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죠.
0: 근데 왜 어떤 보장은 국내에서만 되고 어떤 보장은 해외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2: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은 국가의 대한민국 국가 의료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이 급여 항목의 영향을 받습니다.
0: 네.
2: 자, 그런데 이 의료법은 우리나라마다, 이 의료법은 우리나라 말고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죠.
0: 네.
2: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장을 받는 내용을 그대로 해외에서 보장받기에 그래서 실비는 어렵습니다.
1: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관련된 형사 합의 내용, 변호사 선임 내용 이런 것도 국내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내용은 해외의 형법과 도로교통법과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 서로 상이할 수 있죠.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보험을 해외에서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또 특히나 또 배상 책임 관련된 것도 민법의 어떤 내용이 국가 간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법률에 따라 보장하는 내용들은 해외에서 적용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
0: 근데 왜 그 진단비나 수술비는 해외에서 받은 그 진단이나 수술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 자, 우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의학적인 내용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사라고 해서 해외 나와서 의사로서의 지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0: 서로 그쵸.
2: 교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드, 의학적 공통 코드나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해외에 파견 나가서도 서로 지식 공유하면서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해든 질병이든 공유가 가능한 진단 코드가 있고, 자, 의료 행위에 대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상해든 질병이든 치료를 목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바로 와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에서 가입한 어떤 수술보험으로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 치료 다 하고 국내는 그냥 돌아오기만 한 거예요. 근데
0: 네.
1: 국내에서 청구했을 때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0: 오.
1: 또는 해외 장기 체류 중에 검진을 받고 암을 판정을 받아서 거기서 검사하고 진료를 받았던 기록지를 다 떼와서 국내에서 치료를 좀 더 이어가면서 청구를 했을 때도 다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국내든 국외든 다 보장이 다 가능합니다.
0: 어쨌든 국내 보험이 해외에서도 일부 보장이 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이게 정작 해외에서는 실손보험을 아무래도 쓰기 어렵다 보니까 장기 체류 중에 매달 내는 실손보험료가 좀 아깝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해요. 이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2: 꿀팁 드릴 건데 이건 그냥 드리기엔 좀 아쉬운데.
0: 어떻게?
2: 500원을 주셔야 되는데.
0: 500.
2: 궁금해요? 모르세요?
0: 안 궁금해요.
2: 아, 그래요?
0: 아니, 알려주세요.
2: 네, 알겠어요.
0: 안 하려고 그랬어요?
2: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아시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0: 500원.
2: 네, 알죠, 알죠.
0: 알죠, 알죠.
2: 네. 자, 꿀팁이 있는데 바로 그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 쭉 생활하시고 일단 해외 생활하시고
0: 네.
2: 국내에 잠깐 들어왔을 때 입출국 사실 확인서라는 걸 떼서 네. 이걸 보험사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던 그 기간 동안의 기간을 이제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로 냈던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0: 오.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의 보험료만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모든 보험료가 아니고.
0: 아, 그러니까 입출국 사실 확인서 이것만 좀 떼서 만약에 내가 해외 오래 나가 있었다면 네. 그동안 낸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2: 네.
1: 맞아요. 이 환급을 해준다는 건데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됩니다.
0: 3개월 이상이요?
1: 네.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를 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국내에 들어온 이력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4번 나갔는데 첫 번째는 3개월 이상 뭐 4개월 갔다 왔어요.
0: 네.
1: 두 번째 갔을 때는 한 달 반 있다 왔습니다. 뭐 세 번째 갔을 때는 한 두 달 있었고요.
0: 네.
1: 마지막 나갔을 때는 딱 3개월 있다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3개월이 이상이잖아요.
0: 받을 수 있죠.
1: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달 반, 두 달이니까 3개월이 안 됐잖아요.
0: 그러니까 합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외 나갔다가 들어온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그걸 꼭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0: 네.
1: 3개월이 딱 지났다고 해도 두 번째는 3개월이 딱 지났다고 해도 국내에서의 치료 이력을 보니까 3개월 이내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0: 네.
1: 그런 경우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력이 3개월 이내에는 있다 국내에서
0: 네.
1: 그러면 이것도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 나갔다는 얘기는
0: 네.
1: 국내에서 치료를 안 받을 거니까
0: 네.
1: 국내에서 치료 기간이 당연히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0: 네.
1: 3개월은 나갔다 온 게 출입국 입국 사실 확인서에는 있는데
0: 네.
1: 국내 치료 이력을 보니까 3개월 이내에는 또 치료 이력이 있어요. 만약에
0: 네.
1: 이게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0: 그러니까
1: 가능해요. 가능해요.
0: 네.
1: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0: 아.
1: 네, 3개월 딱 채우는 그 시간이 그냥 오늘 병원 안 갔으면 딱 3개월인데 오자마자 국내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0: 아.
1: 배탈이 났다거나 뭐 두통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바로 공항에 있는 병원을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0: 네.
1: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딱 걸리잖아요.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국일자로부터 3개월 그 기간을 채우고 초과된 날짜에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해외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잘 기억 가두셨다가 꿀팁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보장은 해외에서도 되고 어떤 보장은 안 되는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2: 쉽게 접근해 보면
0: 네.
2: 이 법률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자, 운전 자동차 운행, 뭐 의료비, 책임 뭐 배상 보험 이런 것들 내용은 법률 상황과 이 법률 사항과 명확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해외에서 보장이 안 되는 내용을 보시는 게 편해요.
0: 법률 사항과
2: 그렇죠.
0: 좀 연관이 있는 것들.
1: 네, 그런데 그 외에 골절, 암, 뭐 봉합수술, 로봇수술 이런 진단 코드나 어떤 의료 행위 코드 이런 거 있죠. 수술 코드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만 딱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0: 네.
1: 이거는 또 특히나 국내 국외가 다 공통된 그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는 국내든 국외든 내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0: 네.
1: 물론 청구도 국내 보험사로 청구를 하면 다 해줍니다.
0: 자,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이번 퀴즈 시간은 좀 어려울 거예요.
0: 어려워요.
1: 네, 많이 어렵습니다.
0: 네. 기대해 볼게요.
1: 자,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앞에 내용 다 잘 들으셨죠?
0: 네.
1: 네, 집중되셨죠? 자, 그러면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이 해외 오래 나가서 살 계획이에요.
0: 네.
1: 그러면 국내 실손보험은 어차피 필요가 없잖아요.
0: 그렇죠. 국내 없으니까요.
1: 말을 떠세요.
0: 어렵다고 하니까 긴장됐어요.
1: 어쨌든
0: 네.
1: 국내 실손보험 필요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러면 환급보다 귀찮으니까 그냥 해지하자.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가입하면 되지.
0: 이게 문제예요?
1: 네.
0: 뭐요?
1: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해제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듣기 평가인가요?
2: 그러니까요.
0: 아니죠. 나가 있는 동안 된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정답은 X.
1: 근데 대신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0: 네.
1: 안 쓸 거잖아요, 어차피. 해외 나가서 산다고 하면.
0: 아, 넘어가지 않아요. 없애지 않아요. X.
1: 바꿀게 드릴게요.
0: 아니요. X. 정말 집요하다, 그죠?
1: 그렇죠. 정답은 X입니다.
0: 네.
1: 네. 해외 장기 체류 중에 이 국내 실손보험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어쨌든 체류 기간 동안에 보험료 환급 된다고 했죠. 자, 근데 또 국내로 갑자기 돌아와서 치료가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 나는 한 2년 갔다 올 거예요. 주재원으로. 뭐 2년인데 뭐 2년보다 더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젊고 건강하고 20대 특히나 20대 젊은 직장인들 또는 뭐 30대 주요 정책 뭐야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직장인분들이 가끔 질문 주시는 건데 저 한 3년 있다가 올 수도 있는데 저 아직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차라리 어떻게 다시 가입하면 어떻게
0: 그때 되냐. 가입하면 되지 뭐 이렇게
1: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실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지금 5세대
1: 5세대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갔다 왔더니 갑자기 5세대래요.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0: 수도 네. 있고, 그렇죠?
1: 그런 경우도 있고 갔다 왔는데 갑자기 뭔가 불편하거나 아파서 또는 현지에서 아파서 이제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긴급하게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면 실비를 없애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0: 그렇겠네요.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면 항상 실비는 어떻게든 저희한테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중에 환급받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 보험을 최대한 실비는 기존 거는 최대한 좀 잘 살리고 해외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해외에 오래 머문다고 국내 보험이 모두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진단비, 뭐 수술비처럼 해외에서 보장 가능한 항목이 있고 또 실손보험처럼 해외에서는 제한되지만 장기 체류할 때는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민원은 3486님이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일상생활 배

0: 있냐, 이런 상황이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20층에 살고 있고 19층에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 중인데 네. 17층도 누수가 있다고 해서 같은 시기에 이게 같은 시에 누수가 있었으니까 17층 사고도 나에 대한 책임이 있냐. 여기에 대한 거는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1: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배관을 다 뜯어볼 수도 없고 이 17층 누수까지 우리 집 책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근데 이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1: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2: 이분의 있어요? 사연이 저는 실제로 있어요.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섭외를 해야 되고 그 뭐 누수 탐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2: 누수 탐지 기계로 이렇게 돌리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누수 탐지를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누수 탐지를 통해서 17층의 누수가 20층과 연결되어 있는 그 배관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7층의 누수사고도 20층인 집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1: 네.
2: 그런데 그 결과가 누수 탐지에 대한 결과가 17층은 20층과 상관이 없다. 뭐 어딘가에 다른 데서 이렇게 온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1: 그러니까 누수 원인과 좀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전문 업체 소견이 꼭 필요하다라고
2: 맞아요.
1: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내가 해주는 게 맞나? 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0: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또 팁 하나 드릴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동산 계약서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자, 부동산 계약서 상에 6개월 이내에 집의 하자로 인한 사고권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책임 부과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 전에 살던 분한테 연락을 해서
1: 그쵸.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소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셨고요.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처를 찾아서 하든 상황을 공유하고 계약된 내용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데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1: 근데 여기 써 있더라고요.
2: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네. 사실 억울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자기가 살고 나서 이사를 했더니 갑자기 두 달 뒤인가 뭐 이사 가자마자도 아니고 이사 가고 나서 며칠 뒤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물론 이사 들어온 사람도 억울하지만 이사를 나간 사람 또한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부러 망가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모르는 그 계속 뭐랄까요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남 볼 수 없잖아요.
1: 누적돼서 발생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이렇게 잘못 이렇게 들이밀어서 얘기하면 마치 내가 잘못해놓고 나는 회피한 것 같은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부동산 계약서상의 6개월이라는 점은 당연히 나의 책임을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다른 이에게 전가를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당신이 책임을 회피한 개념이 아니라 하필이면 당신이 살 때는 없었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신이 책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좀 부드러운 권유가 좀 필요해요.
0: 설득이 필요하겠네요.
1: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군요.
2: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이거 해주고 가야 된다.
1: 네.
2: 이건 뭐 물론 당연히 책임은 내가 질 게 아니지만 뭐 이런 어떤 좀 감정에 섞인 어떤 다툼으로 가버리면 끝이 안 납니다.
1: 그렇겠네요. 네,
2: 그때도 그분이 이거 해결해 주는데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1: 야,
2: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1: 그럼 보험에서는 좀 어떤 보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지 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2: 첫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1: 네.
2: 두 번째는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인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아랫집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는 우리 집 공사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특약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좀 하나씩 짚어주세요.
2: 네. 장기적으로 해외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이 아깝지 않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문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옛날 보험이라고 해서 다 나쁜 보험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항목이 있으니까 항상 모든 내가 보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항상 상담하고 나서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는 경우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3님이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수고하십니다. 정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콕 집어서 지인인가요?
0: 저의 열렬한 팬이 한 분 계십니다.

0: 감사합니다, 항상.
1: 8363님이 그 해외 체류하시는 분이래요. 그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이면은 국내외에서 치료비를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2: 전화 오늘, 주시면?
1: 예. 뭐 네.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니죠, 문자 주셔도 되고 네. 문자 주셔도 네, 되고 문자. 오후 5시에 재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드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시다면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혁오의 톰보이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0: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TBS 교통정보. 역시 금요일 퇴근 정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시내 한강다리들 건너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청담대교는 강남쪽, 강북쪽 양방향 모두 정체고, 가양대교가 가양동 쪽, 월드컵대교는 양평동 쪽으로, 마포대교는 여의도 쪽, 한강대교는 상도터널 쪽으로 길게 밀려있고, 반포대교 중간부터 서초역 쪽이나 한남대교 중간부터 경부고속도로 진입할 때 또는 신사역 쪽으로 갈 때도 모두 정체입니다. 강남권 도로들의 정체도 상당한데요. 특히 언주로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내곡터널 부근부터 구룡터널 지날 때까지 밀려있고, 교차하는 양재대로 1호안 지하차도에서 구룡 지하차도 쪽이나 강남순환로 서초터널 끝에서 구룡 지하차도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동작대로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까지 반대방향도 남태령에서 이수역 쪽으로 속도는 꽤 어렵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9: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0: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9: 둘째,
10: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0: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0: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2: TBS 교통정보.
3: 금요일 퇴근 정체 아직도 많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한남대교까지는 그래도 정체가 풀렸는데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려있고요. 1시간 5분 정도 걸립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여의 2교 부근의 사고 방금 정리가 됐지만 여기 포함해서 올림픽대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주 긴 구간 정체입니다.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성산선도로 외곽방면 양평교 부근 4차로의 사고는 아직도 사고 처리 중이어서 성산대교 다리 위에서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목동교에서 오금교 쪽으로 정체 남아있고 강남권 도로 중에 사평자차도에서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쪽 정체도 여전하고 동작대로 남태령에서 사당역 쪽이나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0: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TBS 교통정보
6: 1시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서울 시내 정체 구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북부간선도로 도심방면은 신내나들목 부근 1차로 고장차가 있는데요. 구리나들목 통해서 북부간선도로 진입하면서부터 밀리고 여기 지나서도 월릉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까지 다시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에 또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반포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한강대교 아래 3차로에서 사고도 났고요. 이후로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방면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여전히 정체 구간이 긴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55분이나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태고 안성분기점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 나서 1, 2, 3차로 차로 3개나 막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토요일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Doors, Roadhouse Blues 들으셨습니다. 아, 보통 토요일 여러분들 주중 하이라이트 들으시는데 오늘은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아, 오늘 강어달림 씨 모시고 음악 이야기,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서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 배달과 함께 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0: 강허달림, 하숙생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네. 방송 제가 꽤나 좀 라디오는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네. 오늘 조금 오묘하네요.
0: 아 왜요?
1: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죠.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전 처음 뵀는데 아 새벽 12시 시작이니까 네네. 처음 뵀을 때 목소리하고 네네. 마이크 타고 이렇게 헤드폰을 든 목소리가 아 역시 새벽 방송에 너무 어울리는 목소리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새벽 방송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재밌는데요. 신선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강허달림 씨가 나오셔서 네. 그런 노래를 오늘은 못 듣겠지만 저희 헤비메탈도 많이 나오고요.
1: 그렇다면서요. 네.

0: 한번 제이 시간에 잘 깨어 있거든. 항상 깨어 있거든요.
1: 아, 네.
0: 네, 들어봐야겠어요. 죄송하게도 한번 못 들어봤는데
1: 아, 예.
0: 너무 궁금하네요.
1: 재미있는 경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0: 네.
1: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 잠깐만. 인사를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만
0: 아, 네.
1: 좀 부탁드릴게요.
0: 음악 얘기하다가 이렇게
1: 네.
0: 음악할 사람들은 음악 얘기 같이 굽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화달님이라고 합니다.
1: 네, 어서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0: 아, 그러셨어요? 네. 네.
1: 그래서 공적으로는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사연을 통해서
0: 네.
1: 강화달님 뭐 불러주세요, 초대해주세요 이런 글도 많이 있었지만 또 사적으로도
0: 네네.
1: 아니 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어떻게 한번 모시질 못하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강화달님 씨 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0: 네. 제가 느끼는 감은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1: 네.
0: 한번 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안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들어보라고 네. 그렇게 뭐 음악을 틀어댄다거나 뭐 차를 타면 식구들 특히 식구들 중에 한 명 제 음악 좋아하는 팬이 있으면
1: 네네.
0: 운전한 내내 제 음악만 틀고
1: 강요.
0: 네, 강요하고 그래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1: 네. 네. 그 제가 강화달님 씨 노래를 한 곡 한 곡 듣다 보면
0: 네.
1: 한 다섯 곡 정도 지나갈 때쯤에 알 것 같아요.
0: 뭘.
1: 아 이래서 강화달님을 한번 좋아하면
0: 네.
1: 계속 이렇게 빠지는구나라는 어떤
0: 네.
1: 그 어떤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듣다 보면
0: 네.
1: 그 놓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너 그 목소리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0: 네.
1: 저도 이제 한 네다섯 곡 지나가면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0: 네. 네, 정작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1: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그거, 아, 그래요?
1: 그거 아는 날
0: 네.
1: 죽는 거예요.
0: 그렇다고 이제.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그거 네. 알지 마세요, 그까지.
0: 고달퍼요, 선생님.
1: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0: 네.
1: 그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었는데
0: 네네.
1: 이 포크나 블루스, 특히 블루스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0: 원래는 포크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이 밥 딜런.
1: 네.
0: 자니 미첼. 네. 그런 가사를 직접 쓰면서 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는 뭐 보컬적인 부분이야 이렇게 썩 잘하는 보컬들은 아닐 수 있지만 자기 색채가 가장 강한 음악들을 하는 사람이어서 너는 매력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서울 올라와서 뭐 회사 생활하고 블라블라 하다가 음악 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고 그런 찰나에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곳이 생긴 거죠. 거기 들어가서 처음 블루스 재즈를 처음 들었는데 지금 어떤 음악을 듣는데 너무 포크 어떤 음악 그전까지 어떤 음악을 들어도 가슴 설레고 쿵쾅거리는 느낌이 많지는 않았는데 우연찮게 딱 지나가는데 무슨 음악을 듣는데 좀 가슴이 쿵쾅거리고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엘라 피처드의 블루스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다가 뭐 이렇게 수업 중에 앙상블 시간들이 있었는데 블루스 앙상블이라고 한상원 선생님이 하는 모든 전 학원생들이 다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그냥 블루스 다 보컬들 또 노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서 그냥 12마디 들으면서 잼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들은 기타 치는 친구가 이미 클럽에서 연주하고 있던 저스트 블루스라고요. 이태원에 있었던.
1: 네네. 저스트 블루스.
0: 네. 거기서 연주를 하고 있던 기타 치는 친구가 저를 오디션 소개를 한 거죠.
1: 아, 그 저스트 블루스요?
0: 네네. 네. 거기 가서 최수영 씨 지금 작곡하셨죠. 네. 오디션 아닌 오디션. 봐야 되는데 목소리만 들으시고는 그냥 테이프 하나 던져주면서 내일부터 하라고 이러셔가지고.
1: 오.
0: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블루스예요. 거기서 이제 처음 비비 킹, 뭐 스티비 레이번, 뭐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시작 카피할 수 없는 음악이잖아요.
1: 그렇죠.
0: 가사만 얼추 외워가지고 그냥 냅다 하기 시작한 게.
1: 그.

0: 시작입니다.
1: 블루스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그날 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0: 맞아요. 네. 그 기타 치는 친구가 저의 몰랐던 저도 몰랐던 저의 성향을 잘 캐치해 줬나 봐요. 그런데 그 전까지 뭐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반응 없었고 노래를 잘 잘한다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블루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조금 독특한 부분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0: 그럼 물어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정말로 작두를 탔는지 노래할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아주 집중하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면서 네. 두 번째 노래를 한번 들을 텐데요.
0: 네.
1: 여기 선곡표 보니까 기다림 설레임이라고 있네요.
0: 저의 가장 저 음악 중에 좋아들 해주시는 곡입니다. 네. 1집에 있는 네.
1: 1집에
0: 네.
1: 있는
0: 네.
1: 곡.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들을 노래는 1집 곡인가요? 아니면
0: 그러면 그냥 1집 곡을 들을까요? 그러면 선배님 이번에 20주년 음반에 기다림 네. 설레임을 다시 편곡을 재편곡 약간 재즈 특하게 더 보사적이게 편곡을 하긴 했는데 네, 어떤 걸 들을까요? 1집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20주년 곡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지금 황정호 PD는 1집에 있는 거 올려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0: 아, 그러시죠. 그러면
1: 이게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1집 거를 듣고.
0: 아, 그럴까요? 네,
1: 저희가 네. 이제 종종 이 블루스나 이 포크 트는 시간에 20주년 새롭게 편곡된 거 한번 들어볼게요.
0: 네네네네. 뭐든 네. 좋습니다. 네.
1: 원곡 듣겠습니다. 강어달림, 기다림, 설레임.

0: 광어달님, 기다림, 설레임. 아, 또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음악에 입문하신 계기를 우리가 잠깐 얘기를 네네. 들어봤는데, 저기, 그 이후에,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런 뮤직이라고 독립 네. 레이블을 또 하셨어요.
1: 네네.
0: 그리고 보니까 그 안에서, 그, 크레딧이라고 하죠. 작사, 작곡, 편곡, 노래까지 그냥 싹 다 하셨더라고요. 그, 런 뮤직,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1: 실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음반을 제작하고 싶어서 제작을 한 게 아니고.
0: 아, 잠시만요.
1: 정말로요.
0: 그러니까 작사, 작곡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1: 네네. 원래, 그런 밥 딜런 조니 미첼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 그게 뭐, 금방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악을 접해서 계속 해왔던 사람도 아니었고, 마냥 그냥 그런 사람 음악이 좋으니까 그런 음악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실제로 전혀 뭐 곡 쓸지도 몰랐고요. 재즈 아카니 다닐 때도 보컬과였고 그랬어서. 그런데 제가, 그래도 밴드, 블루스 밴드를 하는데, 다 카피곡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뭐 유학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영어로 한국 사람이 블루스 음악을 한다는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도 또 싱어송라이터 음악들을 듣다 보니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은 자기 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밴드 안에서 곡을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꾸역꾸역 예, 밴드 그냥 뚱땅거리는 건 그 녹음해가서 리프 하나 만들어지면 제가 이어서 그냥 꾸역꾸역 곡을 만들다가 우연찮게 이제 EP 독백을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EP가 네 곡 들어간 거였는데.
0: 네네.
1: 여기저기서 곡 그 뭐 음반 제작하겠다는 분들도 생기고 곡을 주겠다는 분도 생기고 근데 막상 시간은 째각째각 가는데 네.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음악을 하는데 풀랭스 정규 앨범을 또 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이다 싶은 생각은 왜 이렇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0: 네.
1: 네. 저 콘텐츠 진흥원인가
0: 네.
1: 음반 제작 하는 데가 있어서
0: 네.
1: 네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 서류를 넣어서 제작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서 런뮤직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작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0: 네.
1: 그것도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놨으니까 런뮤직을
0: 네.
1: 그래서 돈을 모아서 조금 네. 더 모아서 제작한 게 1집이고 그러다가 뭐 EP는 제가 프로듀싱을 했지만 한번 프로듀싱을 해보니까 실은 제가 음악 잡지를 참 좋아했어요. 한뮤직 뭐 이런
0: 네네네.
1: 거기는 세계적인 뮤지션들 나오면 그 자기 무슨 밴드를 하든 팝 가수든 자기 곡을 쓰는 거에 대한 게 자세히 나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실했던 것 같고
0: 네네.
1: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애니 디프랑코라고 기타 하나만 갖고 노래하는 인디 레블의 네. 전설적인 분 같은데 그분 기사를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0: 그분이 자기 레이블을, 독립 레이블을 갖고 음악을 한다는 기사,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게 참, 많이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근데 막상 해주신 분도 없고, 사업자도 만들어졌고 이래서, 제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집 때는 어떻게 하다가 프로듀서 분이 사라지셔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웬간해서는 저는 프로듀서가 있고, 저는 제작, 뭐, 음악 만들기 뭐 이렇게 하고요. 꼭 프로듀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같이 편곡하고, 네, 하다 보니, 예, 이렇게 회사도 들어갔는데 또 이상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나오고 나오게 한게 지금도, 예, 저번 앨범도 제가 제작을 하고, 그 음반,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색깔에 맞는 프로듀서를 고용을 해서 음반을 만들고, 지금은 그 1인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1: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프로듀서의 기회를 한번
0: 어, 진짜요?
1: 주시면.
0: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네. 아니, 왜 이렇게 저랑 작업하는 걸 힘들, 그럴까요?
1: 그래요?
0: 아니, 곡을 달라고, 이번에도 처음 곡을 받아봤거든요. 노영심 선배님하고 이한철 선배님. 그분들도 곡을 아주 늦게 주셨어요. 왜 늦게 주셨냐 그랬더니, 달린 곡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도 같으신 그분들도 제 목소리나 스타일이 그렇게 써, 이렇게 막 대중가요, 일반적인 대중가요 쓰기도 참 그렇고,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보컬 색깔인가 봐요, 제가.
1: 맞아요. 예,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잠깐 내가 한번 곡을 쓰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선뜻 떠오르지가 않네요, 진짜. 블루스
0: 그러니까요.
1: 기반으로, 끈적? 아니야. 굳이 그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저도
0: 네네네.
1: 생각이 좀 많아지긴
0: 그러다가
1: 하네요.
0: 시간이 가나 봐요.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곡 주시면 제가 나름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데, 다들 곡 쓰시기 전에, 아니면 제작도 이제, 아, 돈이, 제가 이제 깎아치라던 소문이 하도 나서 그런지, 저걸 받아주면서 돈안 되는 음반을 제작을 해야 될까, 뭐 고민하시다가, 그러니 비일비재해서 그냥 속 편하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아유.
0: 아, 너무 말이 많다.
1: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0: 계속 줄줄이 사탕.
1: 예.
0: 이런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1: 아우,
0: 꼭 집어서
1: 잘하셨어요.
0: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풀이 하던 막.
1: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0: 아유,
1: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0: 고맙습니다.
1: 특히 락, 헤비메탈하는 분들은요.
0: 네.
1: 이랬죠? 라고 물어보면, 네. 그리고 끝! 대화 단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막 깜짝 놀라서 질문지 막 이렇게 해서, 이거
0: 네.
1: 이렇게 됐다는데 왜 그렇죠? 그러면, 몰라요? 이거 끝! 뭐 이런 인터뷰가 나와서.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강호달님 다음 곡이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이 노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가 신천부에서 출신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어디도 속하지 못해서 이런 스타일 때문에 음반도 제가 만들고, 어디 회사 들어간 것도 뭐 하고. 그런데 한동안 신촌블루스라는 닉네임이, 나는 오롯이 강하달님이고 싶은데 왜 자꾸 그걸 붙이나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혼자 돌아다니려 보니까 어디 가든 강하달님은 몰라도 신촌블루스 보컬인 거는 얘기를 하면, 신촌블루스? 거기서 노래를 했다고? 그래?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귀를 쫑긋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었는지 몰라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미여 선생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3집 때 올리는 선생님하고 듀엣을, 그 저의 마음을 담아서, 어쨌든 저도 약간 블루스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미여 선생님을 추앙하는 마음, 그리고 음반에 목소리를 넣고 싶은 저의 바램 담아서 3집에 곡을 못 썼어요. 이번에는 또 20주년이고, 작년에 또 신천블루스 40주년이어서 어떻게든 겪고 써봐야지 해서, 선생님, 어미란 선생님 생각하면서 쓴 가사의 노래입니다.
1: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0: 네.
1: 진짜, 이렇게 그 헌정곡이네요, 일종의.
0: 네, 맞습니다.
1: 여기 피처링에 어미노로 하고 되어 있는데 네. 목소리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0: 그래서요. 1집에는 선생님 하늘과 바다라는 곡에 기타를 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미노 선생님 보컬을 굉장히 좋아해요.
1: 저도요.
0: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맨날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자꾸 김현철 아씨처럼 노래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네. 어느 순간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데 레오나드 코엔처럼
1: 네.
0: 아, 그 읊조리는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40년을 음악 노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이면 그런 선생님의 느낌을 담아봤으면 싶어서 곡을 썼는데 다행히도 선생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 아유, 네 그러셨구나 네. 네 노래 듣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강어달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그 노래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지나 시간들이

떠오른

0: 강어달님,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피처링의 어미노 씨였습니다. 아,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우리 너무 너무 떠드는 것 같은데 노래 들으라는 노래는 안 듣고 둘이서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1: 네 이렇게 변방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특징 같기도 하고 왠지 동지 만나는 마냥 네.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0: 그리고 오늘 만나서, 오늘 저 네. 처음 뵙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도처에 다 서로 아는 분들이니까.
1: 아,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오늘 뭐, 신촌블리스의 정서용 씨, 네. 그 다음에, 저랑 동갑내기 친구 현진영, 네. 뭐, 진짜 아는 남준봉, 뭐, 그 다음에 네. 누구야, 박승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여러 가지 사연 중에 네. 왜 제주도 가셨어요가 있어요. 그거 그리고 또 저는 지금도 제주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그 과정을 잠깐만 좀 아, 부탁 그럴까요? 좀 드릴게요.
1: 그거 너무 평범해요. 사람들이 아. 다들 음악하니까 제주 뭐 그런 제주를 생각해서 그냥 훌쩍 떠나는 게 아니냐. 네네. 근데 워낙 또 제주를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저 바깥분이랑 아카시 사는 아저씨랑 언젠가는 제주도에서도 한번 살아 범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직장을 네. 직장을 바꾸는 바람에
0: 제주도로?
1: 예. 우와. 갑자기 나 제주에 원서를 냈는데요. 이런데 안 되겠지 내심 네네. 좋기는 하지만 저는 또 현실적이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네네. 비행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게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아, 안 될 거야 이렇게 덜컥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아이도 어린데 따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내려간 거고 아. 10년 사니까 저는 실은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투쟁이었어요.
0: 투쟁을 하셨어요.
1: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라디오 하나 하는데 출퇴근 왕복 8시간. 7시 그 반에서 8시간이니까요. 이거 1시간 하려고 8시간 걸려서 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투쟁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 고학년은 육지 가서 다니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0: 아기가 대장이구나.
1: 그럼 예. 아기와 같이 사는 아저씨. 저는 뭐 끌려다니는
0: 그러면 어떻게 육지로 다시 원서를 다시 쓰셨어요?
1: 그분은 이미 작년에 올라온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네네. 아이가 또 학교를 육지에서 다니고 싶다고 선언을 하셔서 올해 1월에 올라왔는데 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제가 3지 냈을 때 네네. 사람들이 너무 다른 이면 강아들님 이런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하네라고 하시는 이유들을 네. 이제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떨어져 보니까. 너무 그립고요. 네. 서울 있으니까 이상한 딴 생각만 들고요. 거기 있으면
0: 거기 계실 때는 못 느끼셨던 그런 감정이 이제서야.
1: 예. 그러니까 저는 숲속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흙 만지고 네. 꽃나무 막 가꾸고 나무 이렇게 뭐 전정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365일 시가만 나면 마당에 나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말 사랑했나 봐요. 너는 눈에 밟히고 아침마다 하루 종일 지저귀는 새소리도 너무 그립고요. 그렇습니다.
0: 우리 강어달님 씨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일반적인 목소리 말고 노래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의 그 포인트에 가 있을 때 그 소리는 네. 어쩔 때는 네. 지하실에서 막 술과 그래요. 담배 막
1: 그러실 것 같, 예.
0: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소리에 대해서

0: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네네. 듣기에는. 이해 가세요, 혹시?
1: 그 20대 때부터 들었던 소리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새소리, 뭐, 나무,
1: 네.
0: 꽃, 뭐, 그러시네요.
1: 네. 타고난 감성이요. 그리고 기질상.
0: 네.
1: 약간 뭐랄까, 그런 광기? 없다고는 보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따뜻한 자연의
0: 네.
1: 뭐 소리, 풍경, 좋아합니다, 아주. 약간, 제 자체가 약간 극단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아무튼.
0: 또 새로운 면을 또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어달림 씨 나오신다고
1: 네.
0: 좀 홍보를 좀 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몇 개 사연이 왔는데.
1: 네.
0: 그 중에 반갑습니다 빼고. 그런 이제 그거 빼고 이제 조금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진주 최서방.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강어달림님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 들으면서 하루를 힐링하지요. 제 노래방 18번은 무조건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하하하 써주셨는데 진주 최서방이라고 써주셨거든요.
1: 네.
0: 왠지 제가 아는 분 같기도 해요.
1: 네.
0: 제가 이제 진주에 아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형님이시죠? 형님이 계신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5684번님, 우와, 강호달님이다. 아, 2569번님, 쇼미더머니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목소리가 정말 독보적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1254번님, 이 새벽에 강호달님이라니 너무 찰떡궁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기대합니다. 아, 방송이 저희는 지금 낮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 밤, 그러니까 내일 밤에 나옵니다. 네. 네.
1: 말을 좀 줄여야겠어요. 새벽에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0: 물론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또 팬이 나왔을 때는
1: 네.
0: 아, 노래야 자기가 차라리 들으면 되는 거고 이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네. 이 가수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이런 것들 비하인드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1: 네네.
0: 네. 3658번님 지난번 K2대도 느꼈지만. 새벽 공감의 초대석은 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좀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1: 네.
0: 그 아까 제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진주 최서방 이분으로 저는 지금 추정이 됩니다.
1: 네네네. 네, 네.
0: 그리고 그동안 강호달림 씨에 관한 사연 참 많이 올려주셨어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1: 그렇게
0: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1: 저도 모르게 왕수다를 떨고 있네요.
0: 다들 지금 좋아하시고 계실 겁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다음 곡은 강어달님의 선인장. 네, 이 노래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그러니까요. 곡들을 안 지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곡을 써서 꾸역꾸역 해왔는데
0: 네.
1: 20주년은 뭔가 또 다른 걸 좀 시도해봐야겠다.
0: 네.
1: 어떤 스토리로 음반을 만들까 하다가 그나마 저 연락하고 사는 선배님이 노영심 선배님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밥 사주고 그러셔서
0: 네네
1: 뭐 만났는데 그냥 던졌죠 뭐 20주년 하는데 곡 써주세요
0: 노영심 씨한테
1: 네
0: 네
1: 네, 제 곡만 듣고 아니면 커버곡 외로운 사람들처럼만 들었는데 저도 다른 분의 곡을 잘 부를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주셔서 그래도 던지면 해주실 것 같은 분이 네, 나영 선배님이었는데 마침 잘 아는 이병렬 작가님이
0: 네네.
1: 가사를 써주시고 두 분도 친구분이셔가지고요
0: 네
1: 만든 곡이 선인장이라는 곡입니다.
0: 노영심 작곡, 그다음에
1: 이병률 작사. 시인님이 작가님이 저를 생각하면서 쓴 가사래요. 선인장이라는 가사가.
0: 네. 약간 압축해서 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인장. 선인장이 왜 강어달림을 의미하는
1: 아직 안
0: 걸까요?
1: 여쭤봤는데요.
0: 네. 아니 근데 가사를 보면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부분 때문에 나를 위한 가사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1: 그래요.
0: 것 같은데.
1: 아 저도 실은 궁금해요. 한번 선배님 들어보시고
0: 네네.
1: 제가 왜 아직도 여쭤보고 저도 궁금해하는지 한번 선배님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실래요?

0: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엔 네, 애어른처럼 내 할머니처럼 살다가 지금 점점 애가 되어 가고 있는데, 네, 아이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뭔가 꽉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채우려고 하는 걸 붙잡고 있다가 요새는 조금씩 뭔가의 그 틈,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요. 뭔가 덜어내는 느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앨범이 저는 계속 평생 음악을 해야 하는데 혼자 하는 의미로서는 좋은 게 나름 제가 EP부터 지금까지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저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서사가 살아있다고 치면 앞으로의 음악을 하는 데서 저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소리는 어때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아무래도 작가님 그 말씀 드렸나? 조금은 저에게 조금 선견지명처럼 시 어구로 저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있지만 없는 듯, 네, 뭔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단은 아니어도 그 하나 꽃말이든 무엇인가 하나도 찾을 수만 있다면 너무 훌륭한 너무 좋은 음악인 인생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아직도 잊지 말라고 그런 식구를 써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쭙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묻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제 가사도 그렇지만 제가 굳이 저도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건 어떤 글에 있어서의 듣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마다, 예,
1: 맞아요.
0: 자기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0: 네.
1: 그냥 노래 멜로디와 노랫말과 목소리가 충분히 찰떡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아이고,
1: 와,
0: 고맙습니다. 예.
1: 좀 너무 진짜 잘 붙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0: 네.
1: 예. 저희도 이제 노래 녹음하거나 특히 이제 기타를 갈때그 밖에서 디렉 뭐 프로듀서하고 그런 얘기들 하죠. 뭐잘 붙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네.
1: 정말 잘 붙습니다. 와.
0: 생각지도 못 마지막 스트링을 녹음을 했는데요. 이게 8인조거든요. 엔지니어가 절대 예산상 저는 제작자로서 조금 적게 들으니까 한 4명으로 해서 더블링 가면 어때요? 이랬더니 절대 안 된다 그래서 8인으로 붙이고 났는데 아 너무 들으면서도 마지막 마스터링하고 애트모스 들으러 갔는데 모니터로 갔는데 정말 제 고교사 간지 너무 황홀했어요.
1: 네,
0: 이
1: 그래서
0: 곡은 네.
1: 아티스트가 제작까지 하게 되면
0: 네.
1: 이제 그런 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좀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네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예. 4인조냐 8인조냐 이거를 따지고 있어야 되니까.
0: 네.
1: 와, 벌써 시간이 아이고
0: 그새 갔어요? 아유,
1: 끝났어요.
0: 아쉬워라.
1: 아유.
0: 네.
1: 마지막 곡 빨리 소개해 주세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호달님이 사랑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러브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쓴 곡이에요. 러브라는 곡 들려드리고 싶네요.
1: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이렇게 왕창 수다 떨게 해주셔서 이 새벽에 감사합니다. 제가 되려 감사하죠.
1: 지금까지 강호달림 씨였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 공연들 좀 준비하고 있고요. 12월에 또 야심차게 소극장 한달 장기 공연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밴드랑 공연 계속 해왔는데 한 달간은 제가 기타를 치면서 혼자 해볼까 해요. 날수를 세어보니까 23일 정도 되더라고요. 12월에 기회 되시면 청취자 여러분도 네, 공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꼭잘 되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

0: 그때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오늘 행사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통제되는 구간도 많은데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면 집회 무대 설치 작업으로 진행 방면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 행사로 반포대로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 3동 사거리 양방면 구간도 자정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수어문화재로 연세로 신촌역에서 연세대 앞 굴다리 구간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여의 2교 남단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사고 있어서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입니다. 고속도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객이 늘면서 평소 주말보다 많은 47만 대의 차량이 외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 일대 밀리고 남사 진유에서 남사 정류장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0: 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0: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오늘 행사가 많습니다. 사직로 경복궁역에서 사직공원 방면 무대 설치 작업으로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면 역시 진행 방면 전차로가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고속도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객이 늘면서 평소 주말보다 많은 교통량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오산에서부터 남사 정류장 망양휴게소에서 천안까지 밀 내고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까지와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또 지금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면으로는 남풍세 나들목에서 차량 터널 구간 내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교통량도 늘어서 이 구간 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0: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이 여파로 복정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뒤로 벌말 사거리에서 탄천 나들목 구간은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나 방면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는 녹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근 정체고, 이후로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 불편하고요. 도심 방면 차량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부산 방면 오산에서 남사정류장, 북천안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옥산휴게소에서 옥산하이패스 요금소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